오고리스자 단 소르구나가 절나가 마인나리 남아야 강가루슬절녀미에게리지 상가야를 요오짱옴사가리멜야 나가 젠드나가 마루니라가가리샤가 흩다간 잠지가 요오짱옴사가리멜야 다저일어 종디에글랑아리에지그좀 조니흑지거고오짱흑텐사리멜야 화르구니가리마릴가리테 어티나허르지무시에머지그조야 양아테르구나흑땅마안자슴가리테 화양 따간잔 나자스마치메라야 단 코르스마니마아슈르오치그렐 다홍와르구슈그스짱안자치간다야 양아랑친아스통가시야가리엔 단아르미스타가모환자리셀라야 단 청이 잡거라 통장리실 조철세송언이 젤리지가이야 니야리가 하르무는 남라가리가이 샤르차디엠포와티블리지가이야 담마이가 종거른 잠라가리가이 혼 토글아요 나 같이 머리셔야 다시리 토그무 살아가리가이 가도 코르몬첸 엔터건 토레 지가이야 초텔리 타르상 아유 토고 지금엘 다브르리 라냐리 지기지 주시나 라마 아까사리곰 담시마느아메지총야 다코나나비에들서거리라 야마코르란딜와치메라 알랑세비 니엄범 타리카글라타 랑디 Sorunguna ka zhindaga mienpirti shira lunzi zhoga samdodi. Nyamba ma shtze chinu tabka. Chakonga zhongi. Awarnang laga ikdi. Ko galabdil sammo chakantonga awayi nu tabka gana ma khorsonsi. Nyamba mga lagna. Chapki zi yono marto nyerg jime sonsi. Di choma aga gayerungo hringa zamsiki nyamba mga chayi watangay. Chagi gammagta khchanki ligcha chomba atarta. Chikchikni ni taksadi Ta soma nyambam galakka khor songnu Tsorungu naga drinnaga mienparti Namka aga shirma kichikteni Awarnam kamga ngarji chokku shikchishil Khirdan aga drichi anri la Azargu siran tsalsi Galanchin kambi aga narjig la Tignar gayi naun chikni Awarnam aga khchindaga aloran chikni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ལ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0: 레드그는 바데랑 하루르그는 거데는 거 사자 소소가 남신의 세 권능의 신원도 무슬은데 릴럭바가 남신의 살라 지르시 삼나 지니 지니 지거끄름데 카퍼당다리 지나 초코
1: 카드 카드가 미 점들의 된지가 조제 옌비 제용어 오지 알트촌문 잔데레 까바 선바 배위 다주레 시진핑제 첨중어 공부를 돕중 땅 라글레 타르신시에 바당 촌의 용니 근이 첨리가 차들 로예 샤비 고지가 럭터시에바 Dremdala dhenji ka xiawa, nan dhenji bethi. Chetzal tobi, chamchung xiaabshi, Dremdala jenjengji, bichal tobi, pheji lan gan song xiechil. Tsorungun jangzhuk nyanchengkeng, orkila nyanjur dheni, orkila longchengji sojibdang. Sangsimang gokong,

0: Le chong nan ba deng len chen nan deng a che go lu gor ran chong kle da lu zong che de chi o sri chong tong kang ge jim le ni to pa jap chong ta pa den den si de dang yin jin na mo ja chi dang chob tak che ge pan ni se go nan de ko ne yang ka da se che yin ya jap chong ta pa chu demo len chen na sin no ga sa xie
1: 합셔 땅긴 아진드니 다 안점드르 년톡 칸사나 조커 데 마인 빙아 아저름 그 토큰 낙통 칸그 년톡 바이 남다 티트근드 단 소근드 까마 기모건 야나 저름드 쮸다디 다 탕근디 옥치기 쮸던그도 다 쮸브자 군고치 디 점누 잡적 까마마 위니 나 데라 판바이오 미트 다 제치모마 속고 그렇게 다 심아고 미그 짐선로 하정 다 낭크 되고 같이 동물이 때나 티쇼니 다 대랑 인드니 같이 치수샤 존드나 조비안도 권니 판니당 조지안도 마군니 랑랑 소소다 미춘그니와 톱코는디 차퍼당 이와 다랑랑 그 다 링니 요츠크 다랑랑 그 다치즈군도 셈 같이 뇽좀 쓰시는도 노드무들이 때나도 다 셔탕그 동하모모 진텐저급 그 렘드 제템 그나나 그렇게 돈센 람진니다디 다트 토통시 고노 참마 차브리오 느레단 아마마마 토코 다 쳇고노로 우수 다 참룩라 다소 중고 니완로 마툼 비짐센 그건거 안거 치기 디진도 토이 톤나 답숑콘 돈덕 뜨무트 지다디 뜨 카다디나 다즈트 셈나 존에 안토르데 사미랑랑거 다츠르트 무기짐센 그건거 카다니온 좀 스페셜 저런 거 제치 마마마 속고다 나 초당 냠도 그 초이촌나 강마마 그 단족이 이 초이촌나 단 점직 글럭차 좋은 철다이노 그 철다이존이다 그 그러나 우수 다른 거 참 잘하는 요구나요 좀 돈토다 일소수 돈은 요구는 철다이존 거네 이 마임비 다 소프트웨어 자고나 언터테존 인조고네 데마임 비트 돈다 까케 모건 그 체드요나 단점들 그 쇼니트 그 달람타 쇼컨트네 데랑 카르톤 흠다 그 도무 그 돈다 까케 모건 그 좋은 터테존 코네 디짐슨 톤네 터테존 짐슨 톤네 그 터테존네 치드고 터테존네 니므트 조비자 콘고 조비자 마콘네 그 옥치기 그 안을 초이트네 진드 카데에 코디 아요 다리 치즈 치즈마 지금 인터다 다 롱쿠르 돈득 제위 나니 요다 첫타 잠부터 이걸 그 쭈브자 건데 요 임승 그런 거 건데 제 쭈메크 그 쭈브자 소프트웨어 하고 그래 하는데 너무 우수 진득 갑다 요는 대나 쭈브자 그 니와 통코노 아 너무 손크 대마임 병원치들도 되네 어 너무 첫타 그 통화제 오늘 너무 요네 그 람노네 통화제 오늘 따따

0: ཁོ་ཡིན་ན་ཟུ་ཁྱིམ་ཚང་གི་ནམ་པ་ཡི་ཨོ་ཏ་རི་ཡང་ཨ་ད་བདེ་རི་རང་གི་ཟོང་ཐོན་ལས་ཟོང་ཡི་ད་ཟོང་ས་གི་ཆ་ཁོང་ཅིན་ན་ལ་ཅི་ཅི་མེན་ནོ་ཟོ་ཡི་ན་རང་ས་ནི་ནི་ཟོང་ཡི་ཨོ་ཏ་རི་ཡང་ཨ་ད་ནི་ནི་ན་ད་ཡང་ཟ་གི་ཚ་གི་ཡིན་ན་ཡང་ཉིན་ཁུར་གི་ཟོང་ཡི་ན་ཆུ་ཁོ་སང་ཐོན་ཅིན་ན་ན་མོ་ཅ་ཡི་ཏེ་ཡི tanzinang chundra naka tigna maso ta chizga ya nirmo ta umala shunyar ta tinang na yang umana na yang chi a chuga je ja chundina te lile tren zo tmo zondar ni naka ne lile tren zo tmo zondar te tuni ta shugla ka ne ta gandi a chuga ta ga ja se china ta ga pinchin sa ne zupta ta ga khichin ka sone te ga te ga na ta dombi ta ngo chuna ka tigli to
1: tonji naka chukunda na chin reo ka chadeng yegi chama la ga onar
0: te chadeng yegi lang zondar
1: chadeng yegi ngo dodgir ka nam jamni
0: ang chuga ni ton chojje lo lang dar
1: ni
0: ton chojje lo
1: chir ga na uma tang jwa onu ngi ngi reo ka chadeng ki chuchin yegi ndar ju nda shi ka ga mo re la
0: ari ka nar
1: ma lo sa cha ni ndmo ga chadeng ga chuchin yegi lang zhu no amang ga
0: zuta ni chir ta su zo na chi go chir te ton dang chu chan zan dar ni
1: ka ni ka su chan zan de chu chi bo re uma ga ndi ko le onu
0: ari nga kuruje
1: chu kuruje ari nga da wa chi kin nga ta chu ton ji na ka chu kun de na che dom bi ji na ton che chmo zgi
0: nga chu ga za chi kin da per che thong ni khina ma zli gu ton tik chi na ma zli gu
1: shir chu she sa chu sa sha kan kan ina
0: dang chu ga da per che ta gen di ta chu chung won nang kha ri
1: chung won nang kha
0: chung won nang kha chi chi da ja cha ga ja chi na ma zli zondak ta chu ma ga ja cha ni khina ma zli chu ga ja nang ga ta thung du chung du la chung du chung chala da da ga thien ji 된장의 추가 차이다는지.
1: 리농가 자출구가 메카.
0: 초라나 코토나 벌써 우마글라 우마 우마나 추구시글라카니 코토이트는데.
1: 로치크나 다와치기니 탐제보 코토이트는데.
0: 대반래요.
1: 아디. 다 추구 코토에서 엔진나라 지. 땡크크 총흥난도 되게 이종나라 그추 태크르데네 랭게우.
0: 추구 다 종수수나다 다 근데 최총흥 자종들. 땡크 추구 자다나 그추구다 총거를 이르자고들. 오마가 타겐 저 시탕 그 타겐 디가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1: 팀들이 오만데스 만치와 종주
0: 다 코난진나 리코난 뭐치고 잔코스티가 호경아정아 자자도 어때 존에 타겐데 야즈 종가 진두성 진두성이 시총
1: 시총
0: 뭐치고 야즈 종가 타겐 진두성 뭐치고 자츠 호경 디가 디가 자자다 치리 다 타겐데 텔랭코가 텔랭코나 자체 호경 동동 듣게 다는데 다때가 나던 그 자동 나던 그 추가 아시 통나가 나던 좀에서 넌 좀 이렇게
1: 쇼에나 죽고 오마에나 죽고인데 좁잖아요 그 돈치고 머리 다리 아지차 오마니고 무슨 오만데 사실 감당이 요구는
0: 당 추가 엄마는 그 추가 잔자라 단디 닌다가 다 환호 종가 근데 산에 지기 다는데 근데 산에 지는데 산에 그 좀 만당나다 니샤 좀 들지 듣게 다는데 니샤 들지다나 그 죽은 듯이가 우마뜸슨 송아 듣게 다는데 ᱛᱮᱱᱥᱤᱱ ᱥᱚᱝᱟ ᱪᱮᱛᱟᱱᱟ ᱛᱟ ᱢᱟᱜᱟᱛ ᱱᱟ ᱠᱩᱢᱥᱟᱜᱢᱚ ᱚᱢᱟ ᱪᱟᱢᱟᱠᱟ ᱨᱚᱝᱠᱚᱱ ᱞᱟᱠᱟᱱᱤ ᱜᱚᱢᱚᱥ ᱪᱤᱠᱞᱟ ᱢᱚᱡ ᱢᱚᱝᱜᱟᱛᱢᱥᱨᱤ 다니 마치고 죽을 땐 송송한 듯 하더래.
1: 어디? 너가 오마가 쇼리오.
0: 쇼리오나.
1: 되니 와는 오마 다 택거든. 오마가 오마이 리당 리노이당 중국어 뭐.
0: 어디?
1: 대단한 너무 오마가 통콩강 했는데.
0: 너무가 오마 통콩당 거 죽어. 근데 그 죽을 장자가 다 그 장상 상상도 녹화가 상하는 뭐. 다 그 죽만 같이 들어가는 게 다들다. 많은 소조나 다 근데 제 코나라 죽다. 당을 주고 다를 여러가 전진나 자막하고 망하신들 그러니까 전진나 자막하고 무책신들 단저가 오마 전진나 그런 것도 없어요.
1: 장자 당내나 로치가 고르무치무스 그녀고 오마
0: 주고 루자 퍼체 고무차 된진의 자치가 주고 마가 총이 주고 총가 샤트나 오마 주라만들
1: 뭐 하디디 단내 지가 오마도 사가 사트나 로리 주고나라 테크르데 틀린데
0: 나 그치고 틀린 거다 그치운들 정당 그치운들 자마선다 정당 그 고무다 럭스다들 다 대가 떠나요 지 가사전 우치르나 안내외던다 컴외던다 영 우만다 무통고무 대던나요 지 니와 천진나요 대와노나 우마 고진나 그추 천천나 우마 무통이 우마 무고진나 그추 우마 덕시케만요 대 아추 제우마데 뜨무지 각혹
1: 어디 사츠시티게 디메너다가 너무 우마라 스콘데 나지가 근카 스캅 아 그 올음나 타우 천진나 그렇게 근데 단지식이 용거무 나타 항은 우만다데 주시까지 고무 우마가 지 소니르 릴라시 니라카네 치키리고
0: 당 추가 퍼체 덤바 제파나타 우마 마슈 다 티당 추가 아근카 우마 타치고 아르테스가 치몬즈나 자스티가 당 추가 무치 삼바스뇨 다 측간 치울이죠 뭐 다 티나타 나르클릭 다 티가 소소소
1: 아근카즈가 파치르 우마 돈 치모즈가 녀츠히고가
0: 더시컨 돈즈나가 마히라 당 추가 루체타 근카 촌진나 당 추가 고무트 삼진나마즈가 다지고
2: 땀땅 땀세니 샘땅 심아비츠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르접츠
3: 송은 워스클라 논친제 강중 셰릉 린츠나냐 브라가 스스

0: rmanzhar zaksim jin jung khung na tsai suk gam jung khung dang thung duk gam jung khung odi shil jim jung khung yin la nga zu thamung ga phag si yin bi nga zi nyam da hsang sim jung khung song shu dang zih zhen jil
1: Noryo tak jeng ngin shura uma jina chukwa nda injina la kharsang terang ta nga su onje sa khni remje ngin nda khin nda tono ngin ngin ra jemon ni jemon ju yu kamo
2: re
1: ta ji kon se kon ngongo injina ta chukwa mandang se wu
2: a
1: te ta na mas kin da khig me ka ta shu nyu nuz ga sun jina chukwa uma nyu nuz ga sun jina chukwa chong ta de zga zga ta ga mu chama ga
2: re
1: ga tri na zga nyang jeng go ta du 어 달래는 또 뭐래 뭐
2: 하여튼
1: 니또 니흐 자랑하니 존테인지나 노령 특쟁거 쇼라 오만 돈데나 초라 항이스이나 답변구리한 루참당서 뭐
2: 그래요
1: 다 가르성 대랑이나 치고는 시작해 오겠어 아 그런데 좋은 게라 언제 자클 마즈그니 노령 특쟁거 쇼라 오만 돈 좋은 게 요크 대한천인지나 살랑 동치 다운 넘어즈그니라 아다 총권 전부 니흐란다 대문즈그니 좋은 게 요크 한신이 천도 사신다니라 좋은 게 요크 뭐 다 멍거리나 엄마 돈째 누나 샤츠위 누나 조금 더가 당니나 다른 이나 어디서 저 채우고 되게 세정이 제가 돈 두껍게 있고 뭐
2: 노래
1: 나 대단한 마음바 노래 어떻게 쟁 거 잔자 그 쇼라 엄마 당할럭 비나 돌아 전부 샤츠위 줘 니라가 나지 다 기간다 땡겨 내나 산이 세종 거 있니 난디 저 조금이 되나 줄까 근데 샤츠위 되나 줄까 니라가 지금 잡초를 놓으셔
2: 응 저 전진아 단 나노 진노 친구인데 지금 특라카니 주차가 디 직전라카니 대박하게 치우고 됐다 다 저적라카니 죽이다 뭐지 만지타모 다 때가 더 나는 죽으나 나노 진노 친구 마왔다 다 도트글리는 죽 다토니 쯤에서 지금 저적마이 저적마이 대토는 죽 다 천도나 죽고 텐지나 죽고 대한데 소위 사정 그 처리 소원 죽다 차니 저적마이 다모 때가 더 나는 죽이니 다 근데 다루 다 근데 다 그가 잠바가 아주 다 치우지고 된 년절이 뭐 주 음악 주 리노 주리 더 맞을 거라 다 버친 거 주고 또 주 전진나 뭐 무트 동즈니 트 동즈나 가자가 더 뮤직 리노 주고 더 뮤직 쳐지요 뭐 주는데 스티클라가니 다른 거 음악 리노 주라 다른 거 음악 송지로 뭐 탄녀나 그 쳐진다 아제 바가 송강는 거 음악 뜻은 그 주 리노 또 그 주거지 노라다게디 다 후간라다게 스톤가 또 뒤쳐내온다 뭐 주들 잠만 때 자꾸 뭐 주고 줄 리노다 더 맞는 거 주고 줄라고
1: 나로나오노가 조작 아 다치슈 주던서 뭐
2: 아래들이
1: 치슈근디 체질한들 같이던 차우 체질든 니가 토트가 아 대나다 어지 차고 조이 아 다 리노이 주치슈 리노이
2: 아래들이
1: 아 더리 카탈리던 뭐 아래리 아랑가 산이가 세군을 라지 아 자치위 누가만 초가 오만데 총라 친조고가 대한천이나 아랑디 총은가 다 그게 와랑소노이나 좋고 늘까고 오만데 치기나 돈치이고가 내 총지나 총은가 길이빠시 그냥 이뻤다 삼식 동고노 아는 게 파사 바일데 능적고노 돈다 가친즈 레모 탑버다이나 지 잔자니 좁다 능즈가 총지나 잔자 산인 뜨거 자치나 과만 총지나 좋고 다니나 와랑 와몬데 송행가 만나지나 좋고 늘까가 있는 지나라 그렇게 좁다 뜨거니 되니나 오마디데잖아 샤오 연구다 지마치 원 요구리잖아
2: 그래서
1: 총지나라 넘어라가 지 니와즈 토나지 아 산에가 뭐 총마즈 지 시긴지르가 남데 지 쳇바질이 쳇조이니나라 다 그렇게 쇼강지다니나 지 잡주는 너 저게 넘게 올까 뭐
2: 그래요
1: 된다나 니 쇼가 쳇조가 지 답답고 바치스 된대요
2: 그래 당 저 존재나 다 우마가 코촌데라카니 응나 존재나 그런 거 다들 진상들 있다나 제부 흐토마트 타무 다 두지글은 그추 주장나 다 그 장탄 것이 후디오냐 제가 응나 년정무 년정은 그 당 그추 루츠 그추고 무트스 담바 무슨 그저 고시하기도 대당 주고 로마라 괜찮 주고는 당 주 두줄 없음 방법 다 놓음 바 존재는 그 주고 도미 고무 찾잖아 심지 소원 남아서 대원아 고시하지 당스 아니 존재는 연구 동즈나 된잖아 맞지 다 진정 잔용고 뭐 동즈다 지금 주고 줬었어
1: 주 잔자던 거 네 어디 와니 함대 누가 고터 뭐
2: 그래요
1: 아 다티 한천이 이나 나초 어 총은 거 아 내가 오줄거 레간다 리우노 고름 투니 아른 그 사찬덕이 이제나 지금 아 가크우노 그 침정골 나 가크우노가 디와 데모탄 아브젤리다 땅이 아다 크추고 이제나 다 지금 망은 이제 땅땅나 이제나 망은 또 포르초이 줄라 가이나 죽고 아 고르모고 고르모자 주이나 죽고 너무게 나 니와 메커지다 땅스게 이제나 아른 그 산이 그 길이 망아즈가 아브젤리다 땅다 리텔라 땅이다 땅이 마캉글라카니 도르제 고샤이 주노가 너무게 남칸 된장나 뭐 대단하다 코니 잔즈 탕게 이제나 지금 셰프디와 다부 손지나 난 너무게 남칸이 그쵸 다 견작 땅이 로 리제인이나 그저 고목대를 주다 친지나 디소타라 때리 특급이 없고 뭐 대한천이 영어 가까운으로 침자 같은 침창가에는 리칼리노 조프타나 고드기치는 한다 아 디모가 리칼리가 오까 대한천이 인지나 다른 인지나 지금 맞춰 인지나 다 접침바마 접들신 거 오까지 아 신당난데 나 리기가 내돈 특추춘디라카라 아 나는 도저저 가크 마주고 뭐 어 대단한 당당 자크이나 죽고 산이 쓰종은이 틀리라 아랑 산이가 덮침바스 파일라 도도는 될까 이제 리기네 돈 터치우추 니 손이라 야 생각 까마마이나 아 산이가 길이 리는 그 인지나 니 슈가 이제 삼직 동에 그쵸지 리기네 돈 터치우추 너무라 그놈 마이게 오고 치는 너무 손이나 리카리노 치모이 아 세종가 지금 샘크리코노 때지나 니와즈 토다
2: 네 당초 도치 손진한 그초가 결제되라거니 시경 맞아 주고 대단나 니크강 주는고 직인이 중요하다면서 당 죽은 니 괜자 주노진이 괜자 다가 다가 자는 거 괜자 주다자 대전노진이 그주 공스나 파천용고 레즈완용고 심진이 주는 무슨 구치래 대단나 그 죽은 연거 코스티카 조코스티카 되죠 고무 용 조코스티카 되죠 대단나 용고 심지가 지나 맞은 그 죽가 야 샤가라카니 안데 그저로 가는 거 못득 대치래니 라카니 당 죽가 라고트가 천정가 대종된 거 주들이 천정식 근육 직직 나던 육 천정성 도무지 거 준다 니스 남아진 거 주고 드라영 샤올리다 드 샤올리다 그 주고 자 포고무 고마 공주나 고무 통주 심스 다 따로 고무 통주지 나마자터 다 대던 거 주고 자스 거 자 포손진나 고무 아제히요 도무지
1: 오 우리 다 컨트 카튼데라 슈나니 리칼리는스 그 니치 카즈 요코무 아 리즈고노스카 데르카이나나 먼치와 섭다 쳔모니 타르시노가 지금 법침바리라 젬바레 오늘
2: 럭세와 니고 니고스 그쪽 잡고 자스 그 잡고 고무 쳔즈라 통송아리 데다 지 첸키르무
1: 어디
2: 다테가다나 무주 산니가 우크 다게 리즈완드라 지니나마수
1: 제니오 참아 산이가 먼저라 도착 전문이 다시 누가 도착 말이
2: 도착 봐 너나 이제 남아서 있지 다 투마가 선생님 남아서 그 주다 생활이 저 산이 먼저래
1: 어디 시작가 다치는 이나 인구 지카 조가스 그 그렇게 리기에 내던데 특제 없고 뭐 때릴까 나 혹시 돈비 로치가 그쵸 다 보내는 얼굴 뭐 숨어 들고 가 가서 뭐 보낸다나
2: 다 특진이 더 된지 남아 들고 로치가 다 뜸 들고 가
1: 네네 나 하자 역보리 다 저기

0: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냔데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즉진질 아링이는 뚜인기흐담야 긍중스 장든 기쁘라 세르쌈니
1: 긍중 세르쌈 제벤제 년컨트부남바 체남바 데모이나 나 린첸딘 돈쯤바 하우센츠이엔
2: 데모 조코남바 나 린첸딘 돈쯤바 마품곰보이네
1: 다르타 체적거 년남던 조심반다네 조르노장조년 층캉 워케르 롱첸제 긍중 세르쌈니 첸이엔 Tangde de chenang, zom zhig bi chenam la, damsir lang ga dang, a zhig ge symptom, ma qi dam nong qi chan bang ga guo zhu xiu bi, nan ba qi shi de san ber ga si xie.
3: Gang shi de jong si a lu lu che jie xie de sheng de pang bi, na zu shi dang ji po nia ge yin men de ge ji rang fei bi yong. Da sha qie zi yin nian xie nong shen ban de ne, gang zhong xie de sheng de chen yan.

0: 年龄的组合中期的中日大哥的多顿聚集但你和个人这些人来某些把劲中期的用词家务和从肯定是比谁差等那顿赛差子你中日连日内部来一轮时的蒙促节同济电子和宋中西从人没顺节三度时顿天库的逻辑定的人物才给了为出了些各位没人中他没人中的文国时期
1: 김주로로치야란메사등뉴루메사 알롱게토비니선조길라 니엔코르드 므르사바암 길하비 니진조그므롱 아자동 요르쿠르시 그부자킹등젤므롱 탐구 쳇수고 쉐르젤니메사이데 소일릉코르브르 응응국시기 소일릉꾸르차르지 니브르드 지우고고자기 냥크남바 텅디 디토산젤렌츤셰 차르송 렌츤디 솜르그바 라무세릉등 솜증겐크르바 소놈세릉등 초무길 다르클와시글로 시집 다르클와 응응적세릉등 소놈르진칭옌

야, 다들 신담지 형님이나 정시 조서 지수 정마 대모연나 소시담비 혼도로 몬다근 지르크크 전이 다양한 조성마 마초 담홍아근 노그 히르크스이라 정청때 전훈 오스클라 롱친지 체다 나중시 조남라 거득시비 나중시비르가츠 타통 린슨리 한던 좀슝 나이나 린슨다근 돈슨바 아치 노르소인 Yeah, 나 총 두버서 되나 대릉지나 형 잔지가 던던지가 두버 총 총치 다튼 그 잔지 그 뒤촌데 짓들을 쓰인 저제 잔지 그 소유전나 나 총시 비르가 린슨라 님바등 영나 린슨 데가 나시기다 등이 어른 그 릉그

0: 샤츠 알아래레
1: 젠 게겐 빠진 알아래레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레
1: 쪽보 천셔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제저 참퍼시니 알랑가가 잔데저 센저러워 가서셔
2: 야저부 총청서 디나 토마르 쳐 되는 거 저기 드긴지르 거 산바 청원다 그 나시기 주엘 레디나 디릉 린슨 타통 거 스글름나 린슨 타통 큰 거 가브랑 정 특거든 치 즉슴니 거 선든 나랑 아당 특거든 치 즉슴니 거 선든 특거 스글름 더질리다 당이 어른 거 릉가 큰 전통 엄지들이 자득시여 큰 거 저부 총청 연나 디 다타니트 린슨 타통 거 스글름나 가브르당 용브르 갈서시 린슨 타통근가 가브릉 정조보 총총체 일라서 오이리 중요라 특거든치 직습니르가 썸든 나릉아당 특거든치 직습니르가 썸든 직인 야디나 득한신니 공내야지 응오촐시 있음바타르 데릉가 조기 득인지르가 참바 총원다기능아 토마르 조보 총총체 인헬마 거득시오노인지나 도리지마 총총아 나와 영숨가릉노가 자치 러지스르고노가 실린해모대인지등아 야, 저 정말 냠게 자시 러지스 군데 런용 당식이야.

야 저보 청청서 국내 친년 녹은 자지 러시 세르고는데 저보 청청 청마그 링히그 야 디난 자치 러지 세고노그 랭헤문더긴 저크땅 드간드가 영어 초성마그 냠게정류그 진축크 탐크스만 소비정의 주엘 야 디랑아 지금 담이다 땅이 쪽보 총총서 땅 냠출이 주 담크인데 뜨 쪽보 총총세 고뇽 나가 담크이 뜨뜨거리 일란 진데 나가 담크이 뜨뜨거리 정말게 서우케시뇽고 담크이 뜨모모 아브 아미 시완 잔다 인종 글로르 밤머스티 카카인 뜨서가 야주부총총서 체체 담군데 군용 요체레라 덴지나 진든데 아달로든다 파마 양나 게르근 남근 그네 고탐나게 담고즈그레라 в амисиван джанда инжунг алуург памашти какари ари нацу фобжунг гэртэнэ а та

대비 그때 최진 더등 더다비 곰신 던자 망보시 어진 흑중 타비치 마웅이 디출 망보시 저어 등 담비 리둔지 등 더셔진 디 어른거 용구 판노세 타프마스 다동 어른거 초아 등 샤브르코비 타슬 망보시 증 쇼르트 톱타바 마이남

가브리코라 린산데근 건전바라 채통아 참마그 제적을 가브라고요 아래 조번아 받는 거 렌산데근 어떤 고주 세탕 어떤 디스코 고주 세탕 라서 광이 공이 참조도 가르 디드 시스템 받대신 디나 쇼닉 지티톨 담제라 되는 거 참바 소소근 아니 쓰시기 좋이

0: Ri zedin ge sang ge lan ji de ren ge len chen di nang a ko ge jiao nong ge lan zhi la su huang yi kong ni cham zhe zhe zhe di zi ge xie xin ba tie xin di na de lang na zhe dan ngao ge ci jiao bi zhe zhe di dang na ge chu da da lu ge di ta xin lo ma ge la ba de chu tor ji ge xi ko nu ge lo chung nan ba dun chong ji na da zhe da zhe ba ge ci de ne ji le ge da la su kon chong ji na da da lu yang chu xi ge zhe ge dan tor ji ge ni ma de di jian ge tang ha na san de wei ji de nu ge chu lo zhu ge tor ji ge xi ko nu ge ji ge tong zheng ta xin ge lo chung nan ba dun chong ji na yang tor ji ge de lan ge ji ge zha zhe ge yo kwa ri ye chu la ba de ge chu lin chen de ji li dan tor ji ge de zha zhe ge go xiu dang yang nan ding ge ta la tor nang la nyam zhu ge go sa mang po ri ge ge nan ba zu ge ka da ye ꯀꯤꯌꯣ ꯅꯔꯇꯒ ꯊꯣꯅꯤ ꯑ ꯂꯣꯇꯨꯡ ꯅꯥꯝꯕꯥꯒꯦꯗ ꯆꯤ ꯂꯦꯟꯁꯟ ꯇꯔꯦꯔꯤ ꯖꯣꯡꯒꯣꯅꯤ ꯖꯤꯋꯥꯔꯇ ꯁꯥꯎꯖꯤꯅꯤ ꯗꯥ ꯇꯪꯏ ꯅꯥꯡꯒ ꯇꯣ ꯅꯪꯏ ꯒꯣ ꯁꯥꯅ್ꯌꯥꯝ ꯖꯣꯏ ꯒꯣ ꯁꯥꯡꯤ ꯊꯥꯜ ꯁꯥꯄꯔꯇꯤ ꯁꯨ ꯊꯣꯔꯖꯤꯡ ꯗꯦ ꯇꯥꯗꯤꯒꯤ ꯒꯣ ꯁꯥꯃꯥꯡ ꯄꯣꯖꯒ ꯅꯥꯡꯒ ꯇꯥꯗꯤꯒꯤ ꯒꯥ ꯌꯣꯀꯥꯔꯤ ꯆꯨꯟ ꯗꯥ ꯍꯥꯖꯥꯡ ꯒ ꯀꯥ ꯆꯦꯝꯕꯣꯔ ꯗꯤ ꯑꯟꯆꯤꯅꯤ ꯆꯝꯗꯒ ꯅꯥꯝꯕꯥ ꯖꯣꯟ ꯁꯣꯟꯖꯤꯅꯥꯔ ꯁꯦꯏ ꯆꯨ ꯀꯔꯗꯤꯟ ꯊꯣꯔꯖꯤꯒ ꯁꯤ ꯀꯣꯅꯨ ꯒ ꯀꯥꯞ ꯊꯣꯠ ꯇꯥꯂꯥ ꯌꯥꯡ ꯁꯤꯞ ꯆꯨ ꯀꯤꯡꯤ ꯊꯥꯂꯦ ꯅꯥꯟꯖꯥ ꯗꯦꯟꯖꯤ ꯀꯤꯡꯤ ꯊꯦ ꯅꯥꯟꯖꯥ ꯗ ꯁꯣꯁꯣ ꯒꯤ ꯊꯥꯂꯥ ꯁꯤꯒ ꯇꯣ ꯅꯪꯒ ꯒ ꯌꯣꯀꯥꯔꯤ ꯆꯨꯟ ꯗ ꯍꯥꯖꯥꯡ ꯒ ꯀꯥ ꯆꯦꯝꯕꯣꯔꯤ Tianjin ge zhu da da lun chun jin na yang da lu jin jin de da da zhi guan ni den ba ge neng de lu zha qin zhang chong sim din chun jin nang da nang ge lam ni de ni tar xin de ni da lu leng jian ban zhen jin de yang na xie ra zhi zu ge dang yong rang ge qi li da ra xia wa ri zhi jin de de mu ge ging da lu zha qin zhang chong sim din chun jin na ra da lu tern de xin guo ge di jian ge zhu lu tern xin guo nu ge ka tun da la alo chong nan ba ge nang ge qi li ge lu zhong xie deng yin nan zha ren ge nyam nyong yin nan zha de zong yi tian yang lu chong nan ba jian zhe ri da lu jin de din de da lu chong jin na yang de ge lu chong nan ba tern xin guo nu ge da an di guo ge lin chen de zhe ju gun guo zam nin de na de rang chong jin na dang an ta shen lu ma ge yin ze gu nan de ge ke dang bu yin de ren ge ke dang bu di nang ge qi da ni zhe ren ba nan tern xin guo nu ge lu zhong ti cu ge lu zhong 아니 제대로 그 렌츠디는 거 단시라 아 그저랑 그 다로 중심에 있던 난자는 냠뇽글 아까 난자 너 소소니 같이 잔즈가 통통리 되는 거 단시 근조이나 아 저는 게일 호친 그 다루 그 다니진 다신 소마 소초 남카도르지라 소초 거렌치 기니가 인 야디나 갑통 대천 통화가 되는 그 단시 근준 소름 게이 소친 그 다루 그 니진 다신 소마 소조 남카도 진디 카프글람난 데와 토가 내가 쇼니 그 지로 쪽 카파른달레나 되는 거랑 생긴 것좀 야 소조 남카도 지 주 데모이나
1: 원든 바 데모이
0: 아 데모 데모 토머를 제가 전 나양한 그 지금 소종라 안 되게 대선 그 전에 줄 렌슨 되게 잔다 당든 이 때는 니서 다 동거 그럼 내 뱀노 아 그냥 더 빨리 과진 최신인 다른다니 다른 그런 생기는 거 두자는 거 생기나 당하는 다신 소마지 인세고는 다가 크당 보리 크당 보이나 그 주당 이제 그런 반다나 알홈트 신고는 거 소통 안 봐서 그영 당 이제 그 갑톤다라는 게 지금 정화에 누구 고르면 난자 다니 이제 그런 반다니 다신나 시야라 쳐 죽고 당아 용어라는 게 지금 다샤와 젤리 등 리유구 샤와근 구섬지나 영남마 서버드 주영 지금 심지긴 난자 안더긴이 텐더니 다른 롭중이니 조지나 단더 소소기 지금 담과 그 디컴 넘어가 키오기 디겐 그 더 소소기 님 잔들이 인도는 그 런전다 다우드 고르지야오모 데나다 토머는 줄엔 쓴다 근로람 따라지 랑닐 응어트 간도 디즈게나

ཁྱི དང다룬 탈신 거고 탈신 거나 영 모르는 게 손지나 지금 이제 그런 반단이 탈신이 쉐라셔서 거당아 공부 보거나 아라는 거 당나 저는 그냥 그 간다리온이 난디 아라는 거 다지그라 영나 다군 간다리 얘기온 난다 소송이 되니지 잔저스가 통통이 일 가톤데 텐통하고 저는 게 일업친 거 다루고 이제 탈신 로마 로조는 신긴데 가버글람 난디와 더 옥션이지 로조고 가버린

0: 야로초 조대모이나
1: 왜 조대모
0: 대모인 도물 제랑한 전진나라 양주 소정란다 그 재생가 전행을 출연한다 그 장자 당는 이 대랑 있어 다통 그 그림대 뱀 논향 특반이 과진 치신인 거
1: 야야
0: 응응
1: 세나 도물미 러닝 오트 그게
0: 리리리 다 대랑 그 렌슨딘 전진나 그 다 나는 다신 로마즈긴 세고는다 그 크당 보이모 대단한 대런 그 크당 본진한 그 슈다 니즈난 타신 거노 그 지금 섭주가 티츠 그 섭주 남카도 지레 진가단 시다 땅 디난다니 지 갑다리 조글랑 진다 타우즈 고르 자우나 디나토 고니 나 섭주 남카도 지근데 그 쇼니 갑다즈가 만포리다 다 제런 그 영 도머랑 줄린 쩐다 그 노름 따라 아니를 참조르 간도 디즈기나
1: 야야
0: 세
1: 나 정말 디모 때 나이나 다도 이나 그초 저는 게 돈을 번 거 다다는 다촌도 막 뛰그리.
0: 응응.
1: 아 다이나 다주다 고머다 쳇고타 다 니티 곰바트 문데 포지세코노 토모 포마즈긴.
0: 네디.
1: 다이나 니 다 토미르 캐스캉에 다양나. 너는 그 제카노 티츠노 너무 숙니 카다드기. 그냥 모이나.
0: 응응.
1: 아 다 고키네나 도킨 캡슨 지나다 나튼 세고나 다노 휘치 체원지나 법중 그슈그네리
0: 다
1: 나추 체리 타원지나 딘지르 그슈코 니스트 딘지르 그슈코 엔트케 아 포트스마타 아 자이클람 니 법체 군 통즈긴 스카라 디 아르디악 도마르케 법중 그다 시그마춘 타무즈디
0: 아
1: 마제 그슈그니 나추코 아 양나 랑랑가 통자 사자 치즈긴 동 아 다디 나능 슈코 마터키 ena tugu draina rang rang ta xiga chenu toina rang ri tu ko toina ya tayon thop jo thop chuk jini na rang rang chem ga nu xira ya na xiga rang ga diga diga da chuk minu ta chino ta sem xiga no xini to mu
0: ta ram
1: a tena ta chi je ka un je je ka nu jina ta ta thop chung thwa jina ta nga tang du ri ke dug nyam nyong ra ga chu chig dang sang ma ru nu ga nga thop tu ra 아 양랑이 약한 거 속도가 될 것 같아.
0: 네디.
1: 아, 때니 인지나 땅이 다 숨바 무인지난데 쯧트와식 누가 쯧트와식 고 누가 땅 간크트라 양나 띠그 노 수숙니 집샤나 인지나 아, 다 다루 인지나 양아랑라 다 소마 탈스니 미스 다 쯧트콘 아식 지세콘. 뭐 지금 고도 스타와 그지 인지나 아, 소마 그 뒤춘도 다 인지디. 아, 고 스타라 그숨 지세콘. 다 랑고 랑툰다 랑스트브 랑필이 지지다 아 토아근 간크르나요 랑근 토갈릉이 아 다딘 토서가 노흐라 랑그 칼로이다 아 뉴트스트 토아 곰지셰 바탕 다테나 스캉라즈비다 아 디카나 하르트브셰 바 랑이크마우이 체테 다인지나 바트브셰 군우 토무즈그레
0: 녀리
1: 아 토긴지나 다 잠문지나 봄트르스노 호트나마샤 두니 스탐자 뇨뇨즈고 Tengjinata lutunam bagan dendum tagzab jin baratan. Sha namdu yungish monde sha atan chabjigda chetuk sa chirku a semkum stambutan gomba arer jinta stambur poa. Lokuk chembi arang dendum tang pisum nyak batan. Skangan la mutuk bir bangwar ostung barsan.
0: Mhm.
1: Yupot yong ju tengjina hatang ga chi adgir. Tengjina ni a ta jitsa ga ta lok ga thum tersin bi lutunam sha dendum ga chi atan. Nyong nyong zgir.
0: Yadi.
1: A Then jinata chi jmo jinata rang pa ma ta girgin la shan de pistam nyong nyong zi. Then jinata pa ma di lu kong ma ta shun shun char chin tang yang na re wa kong ra ma tu na ta tir jin ta ta rang jia shuk su dang yi o sha kong di na don do che zik tib jan na rang jia shuk su dang yi jia chi ri nu ten jinna sim yir shi go jin me jit me pa tang kwa tin khin ta che zi gri. Тэгэл ти дизайн динаата гэргэн нам гэшнийг нь вишата товсура. Ана зупатин би гарын цалун шуур дамтун нуу утх гэж яшаатан маур ни ниур та стунди чэм батв сиди. Нэгми реватан гэргэн чэ товсуш ва туми томх тоо ашаажи.
0: Хм.
1: Димтрин динаатан и касып тан жиг дизайн нь нь зги. Хм. А та допчин допчин гэн туан дэн дина та пэсэн тук би онин жиг дэс онэр.
0: Nadi.
1: You just wanted it to young toan den jina sarad gungo san dona dare.
0: Mhm.
1: Disen bi nyam nyung thama ta ng tharlung gna mi tok. Sta ching ga jinur de logi jina ta shin ni tin tur tong tong mi sam den chang ni ginchung tong chuo nang ge sam kum ge ginchung shi te tan tan tik tik ba su tong dun chu shi te na ba sa ching ge tong ni jung jir chen dan hong chong ma si ni rang ni te yu chang ye ba shi ten jiran ba chen shi ji zai jin na ge ga chu su de ta ge ka dan jin na te rang tong ni yo nyong tam de
0: ya de de de kwa den che de de de ta de rang ge len chen di nang a da chen rang son jin na rang an ta shin lo ma zgin se gun da ge da lang zhen de ge la ka ni chorang yila chonjin na to zhen de dang yi zhen tar xin gu de na di dar ta ge war da rang rang chonjin na lu che kha zi gam ba pa yi ti shur ta ni rang ge da ha ma yin na da ge gen na da de la su kwa ge chang yi chu ri ge nyu ri ta ji hi sem hi gang rong la ka ni ra rang a zi ge ki ge ma bi ga da war de yong tar xin na de na de rang tar xin gu nu ge ka ton da la rang rang chonjin na ra xie ra ker ge lop chin gen chua yi nan zha lom zhong ge jerim da zu xie chen ri yi na ge ji ka ke che san de gang na 요니나 너중이 타니 마음 빠서 조금만 털신 거는 그 조금만 봐준 전진나라 딩이 탈란 바빠이 거는 그리고는 너중이 테네라는 게 냠용근이 테니 갑다리 디한진이다 다진이게 고노샤노다 디다르타고 어떻게 입조리 요리 오는 거라는 그 진친 거 파마라 길긴더조 과전디 시 더긴지나 그쇼라는 그 아다 아 차슬군이 디다르타고 어떤 게 입조리 요리 오나 마음 와쳐 속당 송가랑은 게라 아 다리와 똥즈라 마똥농이 테니 지금 담자긍이 테니 난자 너소송이 테니랑 그 킬링 카카리오나 다 다루시란 털신이 소나랑 게 지게 지 기다지 고나르 샤고노 디다타니 종다든 랑 그 돈드 랑 그 접고니 랑 그 첼리긍이 텐들라 병와이노 디잉이 테니 지 샤와리 쳇츠코탄 아주 토크타주 너소소존 존지나 랑 그 간 크레이노 디타나단 딩이 테나 지게 지 간 크긍이 테나 지게 지 체노 노 그 차라 지게 기오노 너 탐치고 예라 종다든이 다 마웅와 쳇츠코탄 이런 그 첼리 따라 샤와리 드브준다 하정가 챔보레 뜻을고 과른 체디난 지금 털아 저런 게 손지나라영 저런 이적을 함닌데 니 달로 손털신 탑송는다라 댐제시와 등등이 마웅와이 나라영 달로 종에난다 샤와이난다 쇼깡니 나라 지금 람카즈가 영물이 요주가 다히몬데 신인고
1: 야야 데나 다시 데로 야야
0: 니급 데모
1: 야 데모
0: 야 데모

이제링그 상관하지 되는 거는 신디나 같이 당하는 다른 도마긴 세고는다 그 가당 보고 우리다리 되는 거 다시 근원한 송기 높친 거 다루고 이제 다른 로마 도축남 가도 지라 도조는 진진된 거 다시 근원다리 되는 거 렌친디나 이 갑다리나 이나 도촌 이게 고나 갑다에 고노 대비진 더주 높친 거란 반다니 다르시나 다시라는 게 첼리 따라셔라 시도가 송샤와리 접주인 난자 영나 문태득 주 소장된 점이다 당영 다심지 그런 바 당영나 머름 심지 그런 바라 속한다 그 삼니라 속한다는 거 소중히 주게 담칸도 뭐 막 뿌리요 그 디젠 그 소중한 바조 그 영 랑랑 탈신 거는 갑톤데다 랑 그 초아이 난자 내지 자지라 곱게 과리 주 나정 그 같이 뿌리 디젠 그 다치 그 소중한

기 갑다에 고노 대신 더 디다르다가 와더 랑랑아 다하마이 난자 길긴 난자 연아랑 근 탈꾼나요 노 그냥 그 디다르다가 와더 랑그 삼닌달린 탈신드가 와더 다 로그램다 망아리 용나 디도나 영더 창마라 과정 체시 디나 더 창마 그러고 디다르다가 와더 용나 랑닐라 영 셰라셔 쪽같은 아 송영나 셰라 그르주 하마든 예문예랑 조그 저와 송나 랑게라 진간 크르드랑 간트지 원어 간 크르드랑 간트지 원나 띵이 태그 양지 어느 흑자라 뭐 뿌리 원어 디장다 더 소소존 손지나 양랑 그게 지 쳇을 거는 되지 고득스가 요과리 아탑가티 양나 랑랑 그 디다르다가 와더 정화의 누구 지 첼리그램 봤더니 마음 바치 쪽같은 샤와즈가 요과리 아탑근다 존 차지 요과리 텐 대조 선진은 아창거 같이 보리. 대로 보나 바다양 뒤에서 공개되는 게 렌선다 그 참바 동 소송회 이 샬랑 그 참반데 레시근 참에라 슈닉 쇼 로그랜비 당가 그 참반디 나시기 주일.

0: 야조브나바가톤디히르가탕친니블로르가왕센젠도비조브라데오나디다르타니다티그덴치그스미가섬든가탕티그덴치그스미가섬든치그르킬마카프리코라 나데랑거 로른데미당가가 참바니능아 양하진 저와르나리 고드기달리토 안딜란토츠타데 템티크 샤르감부주이 저와르나올렌토송나 샤르강동우라 저와젤렌토송나 샤르강 니와토 악스말렌토송나 샤르강 삼바치요 나니 추대랑 글렌센디는 아시기토이 도바나바긴 하진 티급된 지그스미 그슴든 나당 티급된 지그스미 그슴든 티급된 지그스미 그는 악슴 티급지거켈마 카프리코라 지난바그 카프라구요 나시오니 추대랑 거켈마 카프리옹킨 그 도본다 딱 카프르나 리리진 헬리 추이트나 도동어켈마 템킨 그 도본다 도고사르 지타 도본다 그 그게 고르기 자오는 거 저와 나온데 저터랜드 예쁜데 하시냔 야 로봇 추대모이나 왜?
1: 골드바 데모이나.
0: 아, 데모이 데모이 저 데모이나.
1: 데모이.
0: 안테랑글엔 생능 아시기도 너 가스샤 도마랑님 어쭈드간도 디드기나.
1: 나 저거든고 환츠이야요.
0: 아, 리리리 저거든고 환츠 데랑글엔 생능 아시기도 너 가스샤고.
1: 오, 파티.
0: 저아 아즈가르나 코브기 저우. 저아 노데 리리진 란톱고.
1: 呀呀,他我給你介紹。嗯,他東木傑子銀記收線用過。呀。嗯。啊,怕永固簡子過那有,馬松鼠簡子簽那有,溫久古簡子南那有,OK。
0: 我就不讲这个那么那有哎对年度话的年度啊年度我们那么去的对应卡子英国啊对年度的过来过他今天就连成了年过那些把这人能力心里呀这啊你要么年过呀呀这啊你要么去我给人的那改呃七万个都有个刚刚的
1: ちょっとで。うちを言うんだな、ゆっくり、ゆっくり、ちょっとで、ゆっくり。お、とどこだこらまんの数でご。こまんのず。あ、あれ。だ、本所にな、うち、兄貴社子のんで、あんどがかちゃれも。ああ。うん、あんくてや。でもにたってよく。あんくる。え、兄貴社子のあんくてもた、あんくてならもしりゃ。
0: ていもるごこすかとしゃこなれらりぐちわっけてんじょわっけっわっけんでゆっくりあれがちんぼつけてよくともしりやとともしがともひがともこだまんのかずりありやでなんちょかっこいごややうんうんてなうちをゆっくりあれがちわくすもくもうんちげんじ

0: 나그슈 아니기샤 코노 그 까찬데 암도 까찰라 암크트 딘토니 캄바그 까차 캄클 딘토니 위쩡 그 까차 위클
1: 오더
0: 올렌 도긴 캄섬 그 까차 따르고
1: 오야야야
0: 야 디토니 저아 삼바모뇽고
1: 야
0: 저아 삼바모즈고 그추 중국 자금디 장용 머르겠대요 그
1: 장용 머르겠다 납치 납치 오나이다
0: 납치 납치
1: 올레
0: 야 땡클레지나
1: 그 장용 머르겠다 납치 납치 니가 나다 인카긴고
0: 나튼 나 나튼 니가 나가즈나
1: 올레 그
0: 야지
1: 머르게 납치 납치 니 티에 생다 지
0: 다친거 치송은 조파메라
1: 다 치송나 고파메라
0: 리디 간가르고
1: 야야 치
0: 근데 흔적지나 동고 자크바 머르겠대요 그잖아 납친 아트그레모
1: 머레모
0: 정뇨 머르겠대요 그잖아 납친 간가르고
1: 올레 올레 다나 치고야
0: 알레 자 자르글랑타나 후네요노 정뇨 머르그레모 정뇨 머리 납친 간가요 너고
1: 올레 올레 야야
0: 야 좋아 좋아 머리 야 좋아 좋아 좋아 머리나지 다 좋아 나오 머리라 이 좋아 나오 먼저 거가
1: 나오 말 봐 어디다
0: 아 나오 머리나 도모 도모 이 좋게 찍히는데 뭐 아 니와무 왜그 일글 가르기 좋아 섬 뜻이네 뭐
1: 다가 머리 그 까트 그때 뭐
0: 아리 리티나 좋아 머리라
1: 원래 도모다인 카디
0: 좋아 머리야 좋아 먼저 좋아 좋아 모두 거기 저 어 다 노르식 루스터슬 노르그 루스터슬 도대체 히드릴라
1: 다 데라신 말 다 오래지
0: 노르그 루스터수
1: 그래
0: 어 야 도대체 치티라
1: 또또또 이거 형그 총리다 다 응이 숙구장이 디브란데 데다라 그래서 좀 그 권이 권은 말 다 위로 공고 위로 되모
0: 네 야 위로
1: 야 되모
0: 아 야르더니
1: 더니 다 니치 설고니 나다 성그래다 섬여나도 니치래다 또 혹시 되모 속니 소지 다 뜨긴 요고모
0: 아리
1: 소지 소트 뜨긴 요고 카캉기
0: 카캉 야 지능이 쇼시 루흐치기잖아 저색
1: 루흐치잖아 위로서고모
0: 위로가 니잖아
1: 거기 있잖아 원래 야르이나
0: 야르르 뭐 숨잖아
1: 숨잖아다 가도 살때라 그래 살린 거 그래다
0: 어디 갔죠 숨잖아 갔지 야 이제잖아
1: 이제 잔 거다 가디 봐
0: 소근이 소근이 소근이대로
1: 아니 소 소근이래 어 소근이래 소근이야
0: 원래 와니 소근이 쳤던 라마지 리리 소근이래다 소소 소근이 소지 소지 가강 카강이 루치지 되게 진요가지
1: 올레 올레
0: 리리리 리리 되게 루츠스 다 하장 되게야 더니던디 저와 응아오모닝고
1: 야
0: 저와 응아오모 예끼가 제그니 젤세지도 그때강라
1: 또 고다와 그 마시게야 또 고 고라만요 가지고
0: 마시가
1: 올레 또 고다 고 마면요
0: 야야야 니나 또 마시나게 저 갈공이고
1: 뭐래 가공시 다른 거 뒤쪽 거기 좀 이네 것도 무시가
0: 댕댕 여기 그 시행이 젤이나 아 코파 끈 지 소 처 단이단 짐바 나 쇼 근데 초기에 보인지나 여기 그 시행이 젤도 세고 오
1: 마코 진나 고뇽스가 무시가 무시가 야야야
0: 리리리 야야야 야 디나 되는 글 인터넷이 조샤가 응 선바 그 아니와 코브리고가
1: 다 선바지 오는 말이야 야야야
0: 리리리 야야 렌센 지마나가 시크르가스샤 네코데모

0: 야 대모 야 대모 야 대모 초보 길름니 디지마드가 그랬다
1: 어 뜨끄뜨끄
0: 야 초보 사제강스 개념 아차세라는 거 좀
1: 들었다 바르둥게
0: 바르둥가
1: 어 냥아 돌지세라
0: 돌지
1: 어야
0: 야 초보 돌지 되는 게 렌스나 아시겠다 너 가스시고
1: 야
0: 저는 나 좋아서 가는 거 고프기 저 지레진용고
1: 야
0: 저가 동무 먹고 캐드긴 지 사오시는 거
1: 야
0: 길이 남아 요정 강화미 알게티 강화 요정 남아미 저클 오케이가 길이 남아 요거라 공화 멕시코 알게디 공화 요거라 남아 멕시코 Я хига.
1: Я
0: тожига чичэ то анёму нёнго.
1: Я.
0: Чо анёму шангэн ди намзга шэра рангжи кпанга лугз. Намгэ луга датва гэ цитэгэ нима та. Шэра рангжи кпанга лугз.

0: 만들 작심 김종콩나 채소 김종콩 등 등도 김종콩 어디 시킬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즉진 젤
1: 노령 특징인 쇼라 오마지나 죽고 내 인진을 가르쳐 대랑 당아수 언제 사크니 아름제인이는 더 힘나 내 돈은 그니라 지만이 지만 주고 요 그모
2: 그래요
1: 다시 꺼내셔 꺼내 공고인이나 저쪽과 만든 거고 아 대단한 마스 근데 희금이가 다 쇼니 원너스가 손진나 죽고 오마니 원너스가 손진나 죽고 총터대 지그지그다 그 뭐 참아
2: 그래요
1: 그것들이나 지금 년쟁고 때도 참아 그지그지그 당연히 또 뭐래 뭐 니또 니흐 잘간이 존테인이나 노령 특징 그 쇼라 오만 돈데나 초라 항이스이나 답변구리한로 잠당서 뭐
2: 그래요
1: 다 가성대랑이나 지 고내시게 오커스 아랑디 종은게라 온데사 그 마즈그니 노야 뜻대쟁가 쇼라 오만데 종게 요크 디한천이기나 살랑 동치다운 넘어즈그니라 아다 총콘 전부 니흐란다 데몬즈그나니 종게 오크 한천이 전도 사샨다니라 종게 오크 뭐 다 멍그리나 오마 통제 누나 샤츠위 누나 조금 더가 당니나 다롱이나 디즈부터 채우고 뜨기 재정이 제가 돈 두껍게 뭐
2: 노래
1: 나 대단한 마음바 노래 어떻게 쟁 거인 잔자 그 쇼라 오만 당할력 비나 소라 전부 샤츠위 주 니라가 나지 다 기간다 댕겨 내나 산이 세종 거인이나 니 조금이 되나 조금 니다 샤츠위 되나 조금 니라가 지금 잡혀 있는 오사
2: 저 전진아 단 나노 진노 친구인데 지금 직락근에 주차가 디 직전락근이 대박 그 치우고 됐다. 다 직락근에 주고 뭐지 만지다모 다 때가 나는 주고나 나노 진노 친구 마왔다. 다 도트글에는 주 다토니 좀 직전적마이 직전적마이 대토는 주 다 천도나 주고 텐진나 주고 대한데 소위 사정 그 처리 소원 주다 차니 직전적마이 다모 때가 나는 주기니 다 근데 다루 다 근데 다 그가 잠바가 아주다 치우지고 냥자리 이거 주 음악 주 리노 주리 더 맞을까라 다 버친 거 주고 또 주 전진나 뭐 무트 동즈니 트 동즈나 가자가 더 무지카 리노 주고 더 무지카 쳐지요 뭐 주는데 스티클라가니 다른 거 음악 리노 주라 다른 거 음악 송지로 뭐 탄녀나 그 쳐진다 아제바가 송강는 거 음악 뜻한 거 주 리노 그 주거지 노라다게디 다 후간라다게 스톤가 또 뒤쳐내온다 뭐 주는데 잠바고 대자공 뭐 주고 줄 리노다 더 맞는 거 주고 줄라고
1: 나로나 오노가 저자가 아 다치 주당자 뭐
2: 아래들이
1: 지축은 이 체질한 데가 뒤던 차우 체질은 이가 토득 아 대나다 어지차 고토이 아 다 리노이 주치 줄리노이
2: 아래들이
1: 아 뜨거리

0: 가달리다는 장자 산인 뜨거 자치 난 과망 죽지나 죽고 다니나 와랑 와문데 송행가 만나지나 죽고 너까가 있는 니나라 그렇게 좁단 뜨거니 되니나 오마디데는 샤우용고다 지마치 운주고리라
1: 쓰리더라
0: 사주한 송진나라 넘어라가 지금 니와즈 토나지 아 산에가 뭐 총마즈 지 시긴지르가 남데 지금 쳇바질이 추조이니나 라다 그렇게 쇼강지 되니나 지금 잡주는 어떻게 넘겨 올까 뭐
1: 그래요
0: 된다나 니수가 추고 지금 답답고 바치스 되네요
1: 그래 당 조정진나 다 우마가 코촌딜라카니 응나 촌진나 랑가 다데 첸창가들이 당나 쳇부 토마트타무 다 두즈글레는 응추 조탄라 다가 창탕가 시후디오냐 시강나 년정무 년정노가 당추 루츠 그추고 무츠 담바 담무스 그추 고샤기도 다 당추 알로가라 켄자 지고나 당추 두츠 루슨밤부 다 루슨바 촌진나 응추 도미 고무츠 자라 심지 송한다마즈 디와나 고샤지 당스 니 촌진나 닝구 동즈라 된자나마스 다친정 장용고 뭐 동도 찍고 주도가 좋습니다.
0: 주 장자탕가 네오디와 냠데노가 고타모 아 따티 한천이 이제나 나초 총응가 아 내가 오줄가 리간다 리우노 고름투니 아랑가 사찬덕이 이제나 지금 아 가크우노 침정골 나 가크우노가 디와 데모탄 아델리다탕이 아다 크추고 이제나 다 지금 망응이 젠스 당당나 이제나 망은 또 퍼초이 줄라 가이나 죽고 고르모고 굴무자 주이나 죽고 넘어게나 니와 메커지다 당스게 이제나 아랑가 산이 그 킬이 망아즈가 아델리다탕다 리텔라 테니다탕이 마캉글라카니 도르제 고샤이 주노가 넘어가 람칸 냉장나 뭐 대단하다 코니 잔즈탕게 이제나 지금 셰프디와 다부 총진나 나 넘어가 람칸이 크추 다 간자거든이 로드 리제인이나 그저 고모테르주다 치인이나 디수타라 테르 투케요까 뭐 그래요 한천이 가크오노 침차 가트르 침창가이나 리칼리노 조프타나 고드기치는난다
1: 그래
0: 아 디모고 리칼리게오까 티 한천이 인지나 다른 인지나 지금 나초 인지나 다 톱침바마 톱터신 거까지 아 신당난데 나 리기네 돈 탁초춘디라카라 아 나는 도저저 가크 마주고 뭐어 대단한 당당 자크이나 죽고 산이 세종강에 드니라 아른 산이 그 톱침바시 파일라 도도는 들까 이제 리기네 돈 탁초추 니 손이라 야 샘플 까마마이나 아 산이 그 길이 리는 그 인지나 니 슈가 지금 삼직스 땅에 그초지 리기네 돈 탁초추 너무라 그 마이크 요 그모 치는 너무 손이기나 레카리노 치모이 세종가 지금 샘크리 군호대나 니와즈 토다
1: 네 당초 도츠 손진나 그초가 결집들라거니 시경 마저 주고 대단나 아니 그건 주는 거 지금이 중요하다면서 당 죽은 뒤 괜찮지 노진이 괜찮다가 딱 자는 거 괜찮지다서 대체 노진이 그주 공스나 8천 연구 리즈원 연구 심진에서 지나면서 굳지래 대단나 그 죽은 연구 고스티크 조커스틱 되죠. 아고무 영 조커스틱 되죠. 내가 너나 니고 신지가 지나마진 우추가 야 샤가라카니 안데 쿠초르코라 노르나 못득. 대치라니 라카니 땅 우추가 아고테가 천성가. 대대 정된 거 추들이 천성 찍근 용고 찍찍나다 뉴 천성슨. 담마진 거
0: 준다.
1: 니스 담마진 거 추가 드라영 샤와리다. 대 샤와리다. 그쪽에 자 포고무 고마 공주나 고무통 추슴슨. 다 따로 고무통 추즈나 맞아택도. 다 대가 너나 우추가 자스크 자 포손진나 고무트 아제히온 도모스리
0: 오 리리 다 컨트라 카츤데랑 슈노니 리칼리는스기 니치카즈기 오코모 아 리즈노즈카 데르카이나나 먼치와 톱다 쳔모니 타르시노가 지가 톱쳔바리라 아 쳔바레 오노리
1: 럭세와 뉴고 뉴고스 그쵸 자포 자즈카 자포 고모 쳔즈라 통송아리 데다 지 쳔키르모
0: 오디
1: 다테가던나 뭐 주산니 그 오크 다게 리즈원드라 쳔니나마스
0: 쳔니오 참아 산이가 멍초르다 도덕자 전문이 다시 누가 도덕치 말
1: 도친 바 너나 아제나 마소치르 다 투마가 섬나지 남아진 거 주다 생활이 저 산이 멍초르야
0: 어디 샤가 다치는 이나 인고 치카 조가스 그 그렇게 리기네 돈데 특제 없고 뭐 데리카 나 혹시 돈비 로치가 그쵸 다 보내는 거 그럼 전부 들고 가 가창부 보낸다나
1: 다 특진이 더든지 남아 들고 로치다 또 들고 가
0: 네네 나 아주 예뻐리 다 저기나 키리즈 접 통나 치 투샤 합시 그라가 니와 통거지 아 뜻할 거 오늘 뭐 근데 나 다 챘라 손지나라 Рангенгина, тазу чанда чигенгина, амансин зэтэнгли кали, дэйна гурмо чвэ, штонцунира чигенгина, нюргу тэнгдэй тэнгскэна нид, ранга зобчанг итэнина, анэкуенгина тану какхара мазг ёк, рэлази, аниг линцэнда мадымну янгуна ани кадайнари, ранга нитэнина, та какха мазг ёк, нди самбага дурда чунэнгина, а та ангханнатэни тумра ма игук, дэйна та карцан тэрэнгина, нди какха мангчива сэсунза, ангаржина тарунгина ла какха курмнгэ чэнзэн, Jukujiri, kantor inara yang cecok siap sih niti ni inan. Lagi kan itu nama mas terkecil itu tengah ini na kecua ini na. Ada apa cangcang ini na loci kena agur mu terkecil dan jadi mas terkuyuk mu. Angini cecok lain kuatin sih iwari. Dia hancur ini na ngaco janda sahaja sih na cuka. Cerge ini na jika tanya mereka sakit dani ini na jika syurga umat kan nama ke lenong ke zotras ke lena. Cici we kakati kena yuk. Та джима хуйлангина намозг ли самгун нерка гина не партачи не амжо шегу сачс гук ни шоне на чи сама када зина
1: аре та анг чуга зутан дега та танг тук чи кану да чержина та гомур гомур гумаца на кна сика ката та манга чонжинанги гомут нижа анг канани чтанда ти гидинр дели тананда ди та чуга самбар ги чонжина цету гому цету тонда гому мазг мандан та тэранда сика анг канани гомулат тигжа намаз чиндр дечна данга гомук сика какхотан та тэчгэрэний нагата лхцэри умаг тага зутан дэлэ на тэчэ маг тэчэ дэ маг на диг чэкян да чуан кнами мэн хэзэ жанан да жанан я ти чэкэ ди цаун да ранга чонжин нала да жанан ни жан сала да жан са чэран дэ чэ мэн мэмо тэ мэ тан да шон гэ цака ка гэтэн гэ чунан дин гуни там горклан маз да да лхцэ ваз ямз там да ума шэ лхцэ ва мэхэ ни там дэла маз гэ тэ да нигла кэ лхцэри сэнгла кан да ригнийг мог я тан чу кэлиз чонжина инам да жин дэ хожун гэ чу чонжина хсэни ла

0: 다오 전진다 무추 우마 구치나 우마가 장단나 주고 지코나 주고 흔한도 그 주고 구조에 듣고 되고 우마 구조에 듣고 내가 당당 그 주고 디글라가니 한거 산이 수순이 담은 듣고 저 무치지나다 당 주고 마카다 자는 거 총란다 시크 송주 무추고 다르다 종철님 무추 송득다 로마 같은 거 주고 종철 니키니 심지나 뭐서 송대 정도 하다 당 주고 다 하나 시크 누구 다 잠깐인다 벌충 못 듣다 담스리
1: 네네
2: 아니 급게 기다 종치자 송지나 살란 종치다 천도 종치다 너무 종치냐 말 소인이나 쇼라고 만데 구조에 듣고 매 그래라지 다 마음와 다타위나 돈치 챔부 니가 담바 고조이주
0: 나래요
2: 나 지켜져리 뭐 뒤 한치니니나 다 오마 그게 나 죽고 쇼에나 죽는데 통치 그 정가에나 죽 제마다 근데 다 돈치인데 담치 보고 쇼인들아 간게 뭐 참 그 노령 특전 거 쇼라 오만데나 통통노가 람카테 니가 죽어 다 잘지지요 그 뭐
0: 나래요
2: 내가 안인데니 제적 거 아 리와탕 잘진들까 있나 도메인 오는 거 다히 뭔데서
0: 야 과든치 무슨 봐
2: 야야 과든치
3: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an jang

0: 만들 작심 김종 콩나 최속 김종 콩 땅 통독 김종 콩 어디 실 김종 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김종 콩 송주 땅 즉진 젤
1: 나는 베이징에 디스로 종하인
2: Adiyalakshi Xarangir.

한기 신주부가 접받았나 한기 신주부장 조현거 지접된 이나 이런 것인데 론친 알아가치라 카프르당디 이런 거 니군 한기 저승라 홀무슨 소원극님 잡글 대비타니 랑슈고사튼 시기 비레와돈 한기 신주부가 단돈 수군이지 카프르동급 니군가 외크르 사케제 니우당 한국당 이런 수군이지 제와 대문 홀무슨 소원극 한기 저승가 된적은 저지 수게 드이즈 드이드시설 조현거 단돈 Mungar hangi sejungga hangi jazang la khor mutsun chonggnin jabgul tepi tuankin la tugshib shejin yo padang hangu shuji elanggen ril tuankin tani langshu sa tunshegi berewa ton yosir kedarung hangi jazang tung jiwi jazang changma khor mutsun chonggni denjig dang ranggang jaji shebi gachin rangjin nanshishi ala kchiga kapar tung kwa elang shuji munghi wekhir sa kje neu ta ge langshu chamjur shi padang khor mutsun chonggge denjig jaji larsu shebi taba im bi tsdan ba masul gangjug ge chonggge di za zhe ge neu shenjig sa tung ge bi tsdan

아름 냠들 소흔 야급제 아부자비 세종 거 체집된 인사제라 아름 냠들 소흔 야급제 제풀라 사케데 요비 발라카 냥들 니베 롱든 사츠가 서름어 롱든 체치라 님들의 몸을 남진 잡글 테브지 메르바리오 짱 머나 흐르미 테메라 니엔티르 노방 테메스 사디인 데데 크카단돈 메르바르 지기치데 발라카 냥든 니베 롱든 사츠가 서름 사콘서네요 메르츠는 존재 데데크가 니르므른 게츠르 베와던 아게니건 호응국시 투비 요츠 락트르시 요즈 아름냠들 조근 야급가 냥들 니비 다르투 도듬 주가 디지서 사주 베데 등디 메르츠리 냥들 니비 롱돈 사츠가 데인즈라 흐친 템메바던 아난극가 말은 코르츠르 니츠랑 흐친 템메 냥들 니비 롱돈 사츠가 최치 정마 문허라 인던은 코르츠르 시진 요라 옌티 데인즈가 쳇츠랑 흐친 템메스 발라카 냥들 니비 롱든 사츠그는 아름 냥들 조훈 야급가 냥들 니비 롱든 사츠그 토마인 바등 니르뚱 니흐리 아다 야브르 응이스 리니르 신고 잠바리

0: 야 또 데모 세롱 타시에 데모 이마 데모 데모 도공고 럭치 서브데 데르궁 그 럭치 로와 갑중 다르지 소 다디 소몽런 단더 갑선비 등 샤강스바 톰킨치 로와 숨글릉니 르리난 도르그 타올린세니 몽르징고
1: 오 야야야 오늘 또 저러 세롱 돔마 처통아 저 와만 던지 번역은 건좀 봐 영화 리프나 대통령지 혼자나 가서 가서 럭치 걸네
0: 레드니?
1: 아니, 다 딘터니 다 냥크 영화에 좀 끝내긴.
0: 야.
1: 통지구나, 동동 사와리에 오고.
0: 요, 동동 사와요.
1: 아니, 동동 사와지나, 그러면 사와지는 지금 냥 무조 던져야 되고.
0: 야, 동동 사와지 곱길.
1: 오, 야야야.
0: 야, 데모.
1: 야, 데모, 과천체.
0: 야.

0: 야 도고데모
1: 고냐디모
0: 조디모이나 네모디모
1: 오케든치 실팅 초통은 누구 돈인 됩니까
0: 네 돈은 다 메 총디
1: 어디래 돈은 살아야까
0: 돈은 살아라 잠바요 그거 돈은
1: 오 실팅가
0: 말해 돈은 잠바서 그러니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야 고거
1: 오예 오예
0: 야 대모
1: 디디
0: 야

야, 다 탐그란데 측스모 니세 거라 측으로 버리블레 니세 그 허와 로큰 허와이 니세 그 덤밥사 마리 승아와 니세 그 켄사디아르노 나가 켄 니세 그 단디르고친 라흥 셔카 인세 그 하하키 쳇그릉트 인세 그 에르고친 라흥 셔카 인세 그 식차자 멈들 템들로 니세 그 람타나타 누르르스모 니세 그 라능 나르크스모 트트노 니세 그 예 아슴 데슴 토터기 데슴 상지가 터기 렌친 세루 사그지 당아 사그르 섬좀 탑가 이니세 그 당이 서그 응이르슴 고엠부 탑가 지그도야 탑도 여도 고엠부 인세 그 원카 원르 거츠가 인세 그 야르길타우 캅가 인세 그 타마르길 워마 춘드게 인세 그 고라와이 만답길 인세 그 쿠쿵 메르가 인치 인세 그 성아 쳔그흐테르와 인세 그 자자 더슨 칠와 인세 그 다 칼부 바이마란자 인세 그 도타나 공거 성에 노마틀 공금 토 노 올 카와 장거 탑가 있니 세근 출 엄마 야 단데 홀롱 몰롱 숨지 오니 세근 화티 숨지 그까 있니 세그 쩝쩝 답지 카그는 있니 세그 쇼그지 답지 차마 함니 세그 따께서 먹거먹 나정니 세그지 야 따우라 탐무게 여건 흘니 르겐 바눔 쳇거는 비트라키 고조인 바눔 다블 기비트라시 고근진 오거 모남 거단 거진진 탑거라키 고 간진 오거라와 미브란 거타스필 탑거라키 고 간진 오미 일란 도브라가 간비트라키 고타키 핀슴 토비트라키 고스

레토바 나바 데랑 나투 그 담실 란드르 하신 그 이그니 마슬 다 담실바 가즈 체크 담실데 손기나 그추 이그토와 이그라 가토가 암타레라 이나 데랑 나루 그 란드르 그 람반데 영 레싱 삼주고 그디나 데랑 시루 디둘 흐슴 그 땅니

안든 녹다 녹디 톰가우니기 초자디에다 마일 침더 모조 준디나 시어치 시어니엔 디하르근드 노카르크리나 준어라르고지니 톤타나 온섬다고니 카야시 Ngganjambun rombor kabdashi ranya tishik kaliyena Marcharayo nanyam zashi shomayo nanyam tonshi Tardagmo namchi semazon javtongra chang namazo Yang aro nama obroma kamchang nama lingnama Tsukuja mi pi ko milma ngi kuja chang ka da ila

야 뉴니비 두고 총총소 공인진의 두고 총총소 너무 강목을랑노 그 실라 미도 총총 세고는데 다시 년당날에 두고 총총 참마기 예고스기 정아 터타 아리 슈니치 바마 찬듭글랑노 그 실라 나의 수송 세고는데 신년주일 아리 때나 샤즈가 총진의 수송덕 시기 같이가 때나가 조고 강진 것이 바즈가 차 총진의 하는 게 나만 퍼지게 수송 강을 지다나 하는 거 파스클 마이인들라 디쟁그 두고 총총 참마기 영 하는 거 파스클 마이인데 예고스기 정주 파마 탐지 그 영디쇼가시 휘직 좋다시 같이 아리 때나 디 한천인지나 영아 생이월도 희고노즈고노 다 럭실땅 리와요노 영나 럭실 담질 하는 거 파사 파이 그 레친 흑섬 그 응긴 너 참만지나 영 시바긍 이월도 희고니 아 랑사랑인 등 우주 땅즈 영래라 아리 때나 지 슈니 나의 수송세고노 실라 녜문디냐나 땅아 나충시비가 지그 찬충은이와 티바가 지그나시 주일

야 뇽니비 뚜꾸총총초 제남바 디모이나 다타치즈가 산지능진반 등기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다나 리비 가르콩거스컬럼 더길란디가다가 나총시비 리통 진시촌이 아 다가닐바비 탈름가 시코논데 지조르디징 오초주일 하리 흑지긴지나 다크게 마닐 공화 삼죽고너스가 섬요키야 건강인디 뚜꾸총총마가키 하리 마냐 공건원아 다 디츠르 흑치긴 훈디다 르그치르 카프라스티게 요나 초코 알로글라스티게 요나 초콘데 참마 하디 문죽고너 아 마냐 공아 디츠르 니게 훈나 다 야르기 마르지에 민인가 남등 삼등에 민인 다 리우 달라와비 토라와비 다등이 다르고미 디츠르 제크지니다 아랑거 칸디시게 더 이고즈게죠 카드고 드고 이고즈게 고노 염천차즈그레 지트나 사마 망아 사마닌가 아리 사마 몽우시 떠나 조 포아라 예만디 인제나 아 다크르게 크르게 응우르글이 쪼가 하가즈고 탑즈고 너고 디쳔게 쪼고 총총성마 니버드 키고 너 시기차즈그레 지트나 아주 청으른데 지엠 톤조니 아 디등냠데 다른 운제나 아즈기치 존데잉 희친티브 디쳔게 쪼고 총총성마 그 다 사마 몽우시나 포아라 예마가 응우르글이 꾸누 다 총마 키고 너 아니요 문제나 잔지 다 잔지 크스캄데 인제나 멕시코니 모즈이노 칭게 쪼꾸총총 망아지 거기 디츠케 나브지메라 아 영나 거기 디 진테 남츠 냐가요니나 남츠 렁가요니나 다서만 카야메이카 디노 쳔게 잔지가 니테 이르와 영나 찰리 머글와 다 거기 멜리 렁고노 디츠 땡기나 영 니츠크 디 징게 디츠라 시글리 거기 가밍 달리 도구나 거기 자다와가 슈파니타 호른게 냐투그능니 렁마탑가 디쳔거 응이우르데 메리 아등카노가 렁카노가 심츠르지오노 징거 아랑게 디징거 아 단지나 드글음 아 단지나 요코스송조다 시카치 삼바무 인지난 게슈출린지나 진총세파 아 당게슈출린지나 지즈근 정츠미 조다 시카치 당게슈르 휘첸보이나야 니쳔몽그리 디당나 응이츠즈게즈게 저르게지기 아 지게즈 텅챨리 디나다 크게 인심츠 아 잔지가 인지나 그렇게 디수가 니런가 셔르크 샹글인데 고직시나 추니 더무즈 가져와 문제나 초업질 카스비 군데려야 니리 초르게 단지나 디즈브자니 잡잔데 카스비다나 그렇게 연일밥 중에 시기 판토요니 더무즈 강트를 두고 총총 창마그 니월드 아 단지나 아 능 나랑 얼궁 천일 대역 단위에 남아라 대이나 지금이 얼과사 남아라 아 섬닌지나 그게 아직지 남아라 대한체네 주고 홍우 좁질데 영식 만판니 담모영시 요카 디쟁거 듣고 총총 참마가 녜월데 봉우자르김거 꾸니 아 참마냐 줄리노가 아님바비 탈음 가운데 지시주 시가치 아리 드나치 슈닌지나 아 Nyingig jindu na gani, yang na, shisim zhigyo gano gu zhigu chongchong chongma mgan diga tanga, derang cheta shibi nyingig zga chanba ganyin damo zi cheta go zhigsi yu. Rindan zhig kinga shzomba buin jina chorong shang shin malu kiga jasi nag bo si gunon dar. Ndan jina derang po zhar jimga cheta, dan jina, gangjin na chong chakbar gashtang ni jina cheta go zhigini.

0: 야냐니비 쪼꾸총총초 정마거르과 학교안고 중화 10등 윤자 포우자르딤 그 캐츠가 아닌데 모즈기 리샤가 찾던 죽주일 아리 강인지 등나 쪼꾸총총 정마거 10등 윤고 시이그룽 코과 너그너그진 탕가루 제위 참부그마 아지 밥그 제 통인 뜻익 즉헬 시이그룽 코과 너그너그진 탕가루 제위 참부그마 아지 밥그 제 통인 뜻익이야 쪼꾸총총 정마거 희지르고 온다 저 진리 차용 녹음이 우스그리 아리 다그니오모 강인지 땅나 카마치기 키위 강원디 땅 돈득 체마 총스마랑 다식 나 참만지나 킬흑서 왔다더고 카마치기 키위 강원디 땅 돈득 체마 총스마랑 지켈 아리 두고 총총 참마게 송아 시금 당즈기와 켄데니 그 켈은 아 그게지티 마크나 갑토디 포우자르지마 레신자 니치조 켈린시 주의야 아 리자라 포우자르지마 치조시기 예치요 리 텅디 솜즈과 등돈 좀바 포우자르지마 솜즈긴간 크르발하르제자 히노르 투타르카와 담진추 제집타르카와 응적 체랑 소노르인치 나초림츠 지마게 토니 양저르트 유일 두고 총총소 니급그 자히 딜근조
1: 나는
2: 베이징

이스라엘제 제송 먹고 체접된 인샤지라 이스라엘제 먹은 거 체접된 인 팔레스타나 이스라엘 고글 잔지 하마스 이제 체부 권둠 혼부 발루 더사스 이스라엘제 먹은 거 인터페비 사중능샤지라

아름 냠들 초혼 야급제 아부자비 세종거 체집된 년시아지라 아름 냠들 초혼 야급제 제후나 사케데 요비 발라카 냥들 니베 롱든 사츠거 서름 롱든 체치라 님들 머물 남진 잡글 테브지 메르바디 요짱 머나 흐르미 테메라 니엔티 이그노방 테메스 사디인데 요데 크카단돈 메르바르 르기치데 발라카 냥들 니베 롱든 사츠거 서름 사쿵스네요 메르춘의 존재인 레오데크가 니르머른 게슈르 배와등 아기니가 호영국시에 투비 요츠를 락트르시오스 아름냠들 조근 야급가 냥들 니비 따르뚜고 도둠 주가 디지서 사주베데 등디 메르춘리 냥들 니비 롱둔 사츠가 된적라 흑진 템메바등 난극가 말은 코르튜르 니츠랑 흑진 템메 냥들 니비 롱둔 사츠근 최치 정마 문근의 인든은 코르튜르 세진 요라 옌티 된적 쳇슬랑 흑진 템메스 발라칸 냥들 니비 롱둔 사츠그나 아름 냠들 조훈 야급그 냥들 니비 롱둔 사츠그 토마인 바등 니스톤 니흐리 아다 야브르 응이스 리니르 신고 잠바리

우즈베키스탄 야쿠브 덴지그 주거 체집된 인 흐저룹베데 우즈베키스탄은 과송 어마홍당 고틀먼니 탄츠므가 용름 젤름니 드그지 공총셰베 조튼지글라 밤니스 당화당 아프간니 켈용위 드그지체자 드그자잠 용지시오스 저중리 원바타나 조튼들은 레위 겐진 요신나 아프간의 점멍흑거 고르위 응이틀라 랑크르시긴 바당 디나 살롱 체치히저요 Gochil mani alang kuru tesh togshib shi ekuv saalugun chichiga nang da ngiwo yo bahi. Togshib shi ba jil chumdara mani saalugun chichiga nang da bi yo bi soma ranza chidya ngabja guxum tang nyata chidya xumji zachu. Uzbekistan shukha dun di nidun gyo dun hiyanshi shi de gyo dun dinriwi mani zhanba zachu shi jin yo sir. Chidugli digzi de di nam shigla zachu ba sawo shiame.

0: 年子间把等啊，中期中期的节日么事吧？年不批把等啊，节日节中期的批节了，跟着等位，勒令整整节不批接应了。咱们中期的年末等啊，过了十月，节日批接节中期下个，恰到香格的，才不接个人批接了。咱们中期的冷等啊，六个人等啊，特别出现我把等啊。
1: 这些呢，跨中国环节等啊，这所配件是会，明年咱们个中期配件节目等的特别，那都呢搞起南边去了。三个被采集的人呢，中国基地部呢，吉隆双方呢，年份中国等阿美利卡、阿拉伯人的撮合呢，也可不及，也可不省个年多少钱，也及成都的人的托马别的，人的了给迪拜查克家龙城站经过过的那个人了，全部等。
0: 多少个人呢？别贡献些，你个多少等？多少个人呢？你家多，这人送些。多少个人把一人这一件过过的错克克，真从这人这个得过一点，能特别看完了？咱这个人这话这个把等，这东个一切都不是些，能特别看理呢？俺东西等几把的？这里不管这样干，可别单独呢。当地伢们这个厂铺东边个卷呢，中间人多少个？也只成都的伢们的百位，这么的个亲戚干把等，中间人多少个？也可门卫话的，俺们伢们的啥么些的，伢们的去厂铺东边，俺去了百把等，龙城过过的东西，过年生些些个不嘛子了，黑钱币，龙城过过的东坑个，多少个人真送些的？所以每件也可说是慢慢个，成都开行了，送就些进些。 韩国行政部也不管他呢。韩国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朝鲜籍，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部长啊，赵先杰，参加的呢。哎呀，那个行政 허름모츰촌그네 알라 그치에 카퍼 동스급에 아일랑슈고자 멍에 아괴크 사클지 아니오 타자 랑슈고 참접시 바등에 호르몬슴 송그가 아브덴직 접절 하르숲시에브라 타바 인슬프단 바마슬레 감족기 송그데 자적가니와 신직 사동기 비슬프다네
1: 예스라제 야송마가 체접된 인샤지라 예스라제 모홍거 체제적인 팔레스타나 예스라는 고글 자안지 하마시 저치부 군드무 홍부 발루 디프사셀 에서라게 먹은가 님들베이 사드고는 샤지르 발루드이 트게솔의 갑등 차프르드 니위 잔쿠른 게이낭 에서라게 먹은당 머스르 기머름게 비인 잡구는 게슐은 멍부르 찬구르 근데당 요셀 에서라게 먹은가 발루디가 에서라라 카차기 뜨근 지근인 제오비 치 제트근인 아날라케비 와능 잡구르시데 코롱 사바인셀
0: 접체 담틀 니페리 콘체 치 접다냐네 자토다 사죽베디 Jabche Demchin Nipi Li Kunjie, Jechib Linzamba, Gulu Xi, Arab Nyamdil Tsohun Jakubjie, Balaka, Nyangdil Nipi Alungdun Satsila, Nindre, Mamil Namjin Yagul Tibre, Semkir Chimbushi Bitsaftene. Kipshagiri Nyangdil Nipi Dinjila, Jinim Zuya, Magdun Shangle, Gang Ying, Danglim Shet Misri. Sajul Lipshagiri Gulu Xi, Nanjif Dandune, Nyangdil Nipi Alungdun Satsika Gangrunga, Nindipse. 此前别国内,阿玛格顿的存在不是的,娘子里边短信用了,蒙古学习时的。三周里边记得,阿拉文娘子从红家克街这个巴丹娜,门门南街,娘子里边龙顿擦擦街,学人街,龙顿吃起起来,没准熊用了,门那里,和没熊没死的。
1: 阿름냠들 ཁྱི Nyangdil nipi lukundun saatsik jen chachi tsangma munghira jindan ngang korkil shijin yo la jenchi yub denjig chachil lang hikin te mesir. Balaka nyangdil nipi lukundun saatsik na arim nyamdil chokun jakib jen nyangdil nipi lukundun saatsik tukma imbaadang nishtung nyekhe leda jabir ngis linir shen guzambari.
0: Uzi peka satna jakib al denjig juye cye jabda nyan hafjaduk peti. Uzi peka satin jen taasung mokhung dunga gochil marni. Танцымча жоңны мәжілімне, дүрзі қонсом шепе жөтінчігі памни сып дыңадыңы. Афық әне жіл еңуе, дүрзі өпчәжа жүгіпжа әзімі жоңбжіп шиосыры. Пчәжуғыл еңуен бақтарна, жөтін дірімдеве, жәнжін өпшінді афық әне өпчәмін хүкеп көрбе, әнешіл алын күршігі ембадыңы, дейніңі салғым тілчі хүрді елі. Gochil mirni alankur dere doshib shirkwe, salhum tilchi jinnangda anipo yo bahi. Doshib shibab jile, chimtir mirni, salhum tilchi jinnangda biyo bi, soma ranza jaja ngabja gosim dinga, nilta jaja simji zai chule. Uzi beka sitin shugji, dundi, nidun jodun nyanshib shidi, jodun dirimribi mirna janba zai chud shibji yonsri. Jirugli, dirzi di di nam shikla zai chuba zaur shemili.
1: ཉམས་རྒྱ་ཚོགས་ཀྱི་ཀྲུང་ཡི་ཆེམིན་རྩ་པེ་ཇོང་འབྲབ་ཁང་གི་ཚེ་ཅེ་ཏིག་ཉིན་ཤ་ཡ་རྒྱ་ཀྲུང་ཡི་ཆེམོ་གུ་ཐལེས་གི་ལི་པ་ནན་དང་ཡིས་རལ་བར་ཁ་མ་གན་ཐིན་ཚམ་ཇོ་ཡིན་ཉིན་ཤེ་རང་ཨ་སང་བི་རེ་བ་དོན་སེར་ཇོང་འབྲབ་ཁང་དེ་སང་ཅི་ཚོམི་ཁྲལ་དན་དོན་གུ་ཐལེས་གི་ཉམས་རྒྱ་ཚོགས་ཀྱི་ཇ་ཤུག་གི་ཁྱུལ་ཚམ་ Ari 리바논 수제당 아비치 중앙인 단도 리바논 등 아르 에스라엘 수금지 화신돈 더 고르탕 선비 드림르시급 리바논 수제 센트라 판바 니진 도바 등 수소시 아마근 층 참조인 다론인의 시행아 성을 타바중 요설
0: 총 매순지에 제라산도 시도네 첨글로치에 대장보라 차글 웹쇼 시르급에 메르춘 중타 메르춘 한국 시치레 첨줄로치에 아블란 메사 등에 Niyolun mesa, longje tapiyan nisun yugila. Nyankurta barl hawa amay, gil hawa ngirzin yugmarungay. Vzatung yuhkut fyerkwe, jakang tangam jilmarungay. Tamgi chiswa fshirvjirni, mesa de solung hur, ngongu fshirgi. Solung gul tsarji, ngepirta fshirvgo jiggi. Me guli vshavre, vdenjig nyankayo bi, semchung mafshina, mekchung jungsli. Mekul pshawee vdenjig laa kagtag pshay chile. Me maabkud kunga, me tanga, adrikchi jenbi wara, wartaga ngijin zengi.
1: Nyankana ba, sanjir nyamdruk lecin xe caasung, lecin di zomdruk ba lhamu cailang tang, zomdruk ngan kirwa, sonam cailang tang, comu jil darkalwa shigilu, jachib darkalwa, ngantang cailang tang, sonam rin chiyin, ladrun tang, cemgun jani.
2: Zasi, me tuku jabi, warnung jie cil.
3: Rindin shugmetin cherbi yilirzin jiponya.
2: Qalarkil salangi zirbi kangjung gungirki.
3: Argarjillir mundin jirulvi arirsil jirdang cha. Warnam chinjiponyi tahtung li chan.
2: Warnam chinjiponyi tahtung li chan.

0: 야 두부 데모
1: 어 그것도 봤데모
0: 데모
1: 린트 유민호가 첫한 거를 밤만 쭉 먹으려서 꼬득이 나와
0: 야 밤만 쭉 먹으려
1: 어야
0: 고타야 그럼 유민호 있으나 꼬득이 나 데모
1: 야 데모

0: 야 드고나 바 드나 고니가 치 라마 세르친 초라 비친 니글은 위에 골 텅커 동거 깨진 챤스 고노 고동나 냐모데 냐모 고로 뇽즈르 드나 샴니 영티르글이 친진아 드고즈 그 카브토 고나 치 토고노 그 카브니 렌즈일 야 분다디모 오 디모 군도바 디모 아 디모 디모 나 칸들 라치스르 응 참디 라치 라마 포모 로마 그 자시세네 망라지고
1: 오야야
0: 너는 코고를 건어주라.
1: 오야오야.
0: 야, 가지미리스나 코드가 고치는다.
1: 야야, 데모.
0: 야, 데모.
1: 야.

0: 자, 나 소소니 틀라지 고브릭자 요과리 와크다 존데 손이나 하청거 가챔보리 삼고 대한신인데 저런 게 손지 아니기다 제일 고는 샤노다 로자 침등 총섬도 젤리다 이제 그런 반드니 달로 털신고 다 주식나요 다른 지 돈정 그런 바용고니 맘정 그런 바 소신 그런 바용고니 영나 추런 그 젤린다 등 제일리니 용고니 소토 망포리요 그디다나 저런 거다 단단히 탈신 거는 그 갑톤데 소중한 안 봐서 그런 게 지금 샤난도니까 착한 자리였나 더중이 되니까 달이나
1: 자리에 있나 아 담망원 탈신 거는 그 소득소 지 그런 게 잔이 샤치소노 아주 롬정 돈정 대한 분들까 잔나 게긴 그 스타는 저 되게 초피하는 때에 대인스 그 롭친디 돈 맞는 건 바스비 마스비 다초 자타라 시안 스타노트 다 요리오스 치르타라
0: 뇽뇽
1: 엄청 그 같은 모습 말 디젠다 지 지랑 이런 게 지 야이나 땅 죽은 디냐 같이 그때 이제 그 당아지 같이서 통통 제교노 지 아 디츠트 요디 사도 아 회인즈 같다 회차라 같이 제니 있다니 아 되게 냐크라 냐체 같이 지랑아지 땅나 다르신 카드가 다지 그런 게 지금 여러 가지 속끝이 정지들아 나용스가 다 속바도 요 그래 됐단 말이야.
0: 네리리리 리리 거린시다 지다 공나샤고노 대진 대추 톰정더니 탈신이 살아 지금 속친 그런 반대 용인이 우리 지금이 랑랑 그 지금 젤리 따라 정화의 존대형 고시하는 루인 좋거든 한치니 주다 원칙 그 톰정란 데티나 지금 지금 코리기난자 그 쇼컨이 나라 지금 달로 통한 바 저랑 똑근이 빠지가 저게 고니 랑 똑지게 되면아 당고치 따르 길긴 남바당 파마라 속과 너그인지 나랑 그 쇼조니 쇼리 뇨린 조는데 뭐 마포 메니인데 뭐 디겐다 지다 고나셔 고나랑 그 첼리 따라 회글고즈가 요과리 주 섭중즈가 요과리 주 아 마웅 파셔라 쳇속같은 안 조주 그 다르즈가 요과리 주 나 하정 그가 쳔보리지 그냥 그 다고나셔 고노 대진터 로트나 바겐도 세마친 진주 나 하정 그가 쳔보리 디안진이다 그 저나 다롱종 이제 그런 반드니 탈신 송나 다심지 인난자 바람 인난자도 소소 다홍소 전점이 송나를 쳐고 영는 그 첼리다를 셔라 저쪽 같은 아용어다 했던 라는 그 지 샤와리 점나를 쳐고 강이나를 쳐고 레타 강터 다 참디 토연 거 와르더 라는 그 하마란다 조그 정이 조리 뇨리 내용 디챙거 다다다는 타르신이 셔라치 똑같은 덴조고나 타와르다는 게 과팅급 장노고 파마인난자 길긴난자 나조테는 글린 선덥질이 저런 게 지셔는 도니까 찬나는 너무 욕
1: 네 데나 토통이 덴칭가 하마니가 셔치가 차드가 당아 로브탄 점주고 소음니르크 고름디토니 유니 하마니기 생군가라 센땅 치기달리 스카무 지스코무 츠토리 Jambi Thomas가 요원들 나라 체크 맞아가 다나 Jambi Thomas가 메인을 나라 고그지나 테스트라트 더저비티 니톤더니 진신가 하마니기 스타비가 마지 잡고 그러니 토통 진신가 하마니가 과든 지르샤 타그 냐무 그린 넘버 존나 다터라 테브진이 있나 나나랑라 몬치냐이다디 토만드 치치 히쵸디나 다촌다 지샤통 지나 더사미다디 rāngrāng sāksīn nāmtāq zhīk ngāchā ndī zōmīr kī chāndā nī nyōchūng zhīk kāngmāng zhīk nūtā ngā tīnchīng kā kīrgīn nāmbā guātīn chīyē dhī tīmā rī
0: Arī rī guātīn chīyē tā chērāng kī tāshā kūnū tēvzhīn dērāng kā hāmāyī nāndā kīrgīn nāndā chū kōrīgīn nāwa nū kī nyatā thāmchī kī tī tārtā kī wārtā chū rāng kī tā lōbzhūngī nāndā tsōhāyī nāndā dā sōsō ngān kārī tā chāsar kūnār di dārta āñjīna dā dālu lōchīng gā ngīzhī gārāng bāndani tārshīng gīzhīg tāndar di nāna dāchī āñjī gōnyā rā shēnu rāng stāng nā ngān kārz gārā ngān chārz gārā dāni ngān kār tātāng jēyū gā nūhī gā chā zī yōchir sā gōnu dēvzhīn rī dā rāng gīv shērā lōbdān tārshīni shērā chā tukatā ngā tō na di dārta gā wār dā rāng gīv jāng nyo rī yōng nū gā rāng gā jīnchīng gā pā mā dāng gīrgīn tā ngā na rāng gā kōrīg nā yō nū gā nyā tā tā tā gā jīn zū gā tā tā zī na rāng rā dā sō sū ngī tā nī rāng gā mbā pā rā khirī gō nū gā dī kā bā tō ngā dī jāng gā dē rāng gā līn tsān dēv jī lī kā rāng gā tārāng gā hāma rā gīrgīn dā zō gō ngā gwa chāng dī shā gā yō kā dī rāng dā dī dā lū 다 론터 신규요 근데 종이 테니 저런 그 런런 그 지금 하마란 대시하는도노 양나 도중 남바도 시하는도노 대한신이 런 그 지금 솜정부 지는 그 전이 지가 그 최사란도 종이 테네를 갑다스가 망보리다 이난 지그터 다 이게 되는 그 갑단다서 지금 가습이 군들에 양나 저런 그 렌선도 지리 시하는도노 그 가차차고 근데 종이 테니 갑다리다 되는 그 렌선 지그다 지나
1: 오야야 직도 가습이 지그가 다 так как ди тонна чи локчинра так семжиг се диме к тискат тача чи тарсна негуну чи даанда чу чи тисып тисып кда дейна тача на фяки га чи раран соусу не раран тан долу тымну чи ша инсмри лагаун дит те тас мондим ше та га та манжур ди торжика и саси гуни соптуй мазук соптуй тача ки rāng tōrjīk gāyīsā tūni jīngdīs gā gāyīr tā sāgī lāng dāli rāng jōnān dōsū rāng gā jōnān dōsū gā tā gā chēlī dā jīmēk tā gā tā sārā sāmbī tūndirī dōpī khasī jī kāndu tā tā kī mōndan shirā dī jītā
0: Nga rī rī rī Nga yā gwa tīn chēdī nā tī rāng gā lēn sāndab jīl dā ngā nā tārshīn lō mā zī yīn sē gu nō ndā gā Kaktangpo yinag jidang yizhe gharamban da tarshin gu nugu lochokun titsub ka manna da Che nambani ga dan shi day tangig chu da lo gda ngizhe ni tarshin gu nugu lochok nambazu ka cabi Kabdaz ga nyong nyong re na dina ngiyang da ni nyang ka nambazu ka cabi dali Chorangin sonji na da gu chu da ngizhe ga lamnin da ni tarshin sonu nda la Demri shiwa dan da ni maung wa yang Hwe gu lugu ra lupjung gu lam kanda ngar li yang vi Da ki mwanden shi ni yin
1: Oh, ya,
0: ya, ni kub demo.
1: Oh, ya, demo.
0: Ya, demo.

0: 레이저링그 상관하게 되는 걸 엔센디나 같이 당하는 탈신 로마긴 세고는다 그 가당 보고 우리 달리 되는 거 다시 건너는 송기 높친 거 달로가 이제 탈신 로마 도축남 가도 지라 도조는 진진된 거 다시 건너 달리 되는 걸 엔센디나 니 갑다리나 이나 도촌 이게 고나 갑다에 고노 대비진 더 주 높친 거란 반다니 탈신나 다시라는 게 제일 따라셔라 시도 같은 거 송샤와리 접주인 한자 영나 문태득 주 소장된 점이다 당연 다심지 그런 바 당연나 머름 심지 그런 바라 속한다 그 삼니라 속한다는 거 소중히 주고 다음 칸도 뭐 막 뿌리요 그 디젠 그 소중 남 봐서 그 영 랑랑 탈신 거는 같은데다 랑 그 초아이 난자 내지 자지라 고득이 과리죠 나정 그 같이 뿌리 디젠그 다치그 로촌 니게 갑다에 코노 대신 더 디다르다가 와더 랑랑아 다하마이 난자 길긴 난자 연아랑 근 타르쿤나요 노그 녀망아즈 그 디다르다가 와더 랑그 삼닌달린 타르신드가 와더 다 로그람다 망아리 용나 디더나 영 더 창마라 과진 체시 디나 더 창마 그러고 있디 다르다 그 와디 오나 랑니라 영 셰라셔 쪽같던가 송 영나 셰라 그르주 하마던 예문예랑 조그 저와 송나 랑게라 진간 크르즈란 간츠지 요나 간 크르즈란 간츠지 요나 딩이 태그 양지 어느 흑기 자라 뭐 뿌리 요나 디쟁다 더 소소존 존지나 영랑 그즈게 즈지 쳇을 거는 디지 고브직즈가 요과리 아탑카티 영나 랑랑 그 디다르다 그 와르다 정화의 누그 지 젤리 그런 봤더니 마음 바치 속았던 니 샤와즈가 요과리 저 아탑근다 존 차지 요과리 텐 대조 전진은 아창 그 같이 보리 대로 보나 바다는 디스 공개 되는 게 렌슨다 그 참바 동 소송 회의 샬랑 그 참반데 레시근 참에라 슈닉 쇼 로그랜비 당가 그 참반디 나시 주일
1: Штумови хаян сумчи би шкайнг дэрнянзин Цови катготон амдэнч чи пэсэм шнийн лавжа Цариг гадари дифлэнби муартэрдан би цоасиг дамжлаглан Цариг шгэлмэрири чэнви Дуджи кэнви нэнсэмжэн чихтэнвчэн Тэтэн шугэдэби лэнцусигэ таргэлчэмбоджа Улуутэн хипивдэгби шнянрихэгэ зуэнсэмжэ дунгда Зумкэрчэ тхэдарири нарсэмжэ лэнцудэн жугни Мэрири лила джуэкэлэвцэсэн сэмла дээрчэлэвчэн Шнянжи бирдамби кылыркылычыги бисин би жесин кыммысыгы жан бахсы Сюрбах сарасыгы ржемчилычы гомжа Пысыма нармасыгы цорни кыгорым Дэн цуарил Дэн нарсынчы гожым жел Дэн мацирил Дэн чайхынгы рамурил Лурджи чевзэлэм Перджи чемнерцэн Сарту чернямртук Дэнчыл че гомжа Риви кхвийн чертук Гзымдан цэрвийн перджи Дэн дирух сарвийл жанхчул хсарба Дэн цуах сарвий гаянгубды етчил
2: Кевшайым цогу чеса.
3: Олорыг жарцын өмөмса.
2: Жанцүйжа жанпымыр гуаса.
3: Хмондынжа лагарчий туувса.
2: Олорыг жанби ердамга.

0: 아무글로는 그치를 나 너무 건코 건코르다베 너무 그치를 나 너가 나라 당스고노 나한테들이 너무 그 회치를 난 직된 빙글 이치를 나 고뇽아드 더 회치기
1: 자치 뎀비냔 큰 쪽보난 바 다양 디초거흥게 데른게 렌친데 동침드니 쪽 레친디 좀직바 반디 초등 좀증간 커바 체른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른 등 소는 마른치는 니긴 다디모

0: 소문 워스클 롱친
1: 소문 워스클 롱친
0: 사랑길 양주
2: 냥크나바 제초 데모이나 데랑나 처스이가 당아비 치 조브질 등 야스이가 다지비 치니 오치가 다지비 치니라 자다와리 순이 당디 산지 냠도리 친제 능도나 나디 지샬
3: 스팀핀 게임 산이직 바등아 제초 산가 비슴 토이 피제라 간들 동이 틀레 접동 걸친능아
2: 시진핀 등 아르스이 선진 부진가 중어 니멍 드림 초갑제버 데임들 힌튼장
3: 송문제 농 전진라 룩줍제비 리시 리토라 남진스게
2: 총회상은 지난 네명 샹튼 근거 당랑와 중수부터 교대 르그니 망판제 리가즈 순이낭돈라 십타냐르노
3: 중공 중앙가 제체 후제 아자급제 주시 중앙망의 주시 시진핑제 네처럼 산인나르 바등 제초 산르가 베츤 토이 페제라 근들 동이틀레 접동 걸체나 데단도네 등가 초친 조업지 비츤라 산인나르 바등 제초 산르가 탑슈지 등 중앙가 탑지 고브드가 난틴제 러프터 돈출 등 송음질 니에진 총시디 쉽샤 사르틀 등 아르베 용릭 사르틀레 탑히 사르틀지라 근들라 단틱 동화 마슬레 아렌탕 담비 셈지 점지 크치 돈니 등등 열급제 쉐비 피용라 샤프시 니덴드베 스팀 핀지에 난집 단톤에 탈름 서베 등 디럽 서베 중계 철치 제 없이 소롱기 제공바 톱튼 덥 좀띠 등가 쇼공 고틀라 진총 등 흔흔기라 등가 사르토 용리자 말그 젠등 차르가 그바 젠제 셈지 등 챈들라 등습다 동기가 중게임 찬이너 그바 등 저소 차르가 아랑덕 힙시 말가 아딩즈가 제임축사 등니 중게 저와 등 남는 그 저와 멍멍 제 저와 디럽 제 저와 기라 라난 하리럭보 네브기바 마슬레 찬이너 그바 등 저소 차르가 베츤 토이 피지자 남바서와 허르탁이 도띠 중게 리자 등럽 제난 즉천라 로티 등 도브크 데비 망포 벌기
2: 아당아베 치 제브딩이나 야급제 주세 시진핀당 아르세 선진 부진가 중어 니멍 림초 갑자와 딤들 힌튼장 시진핑가 단돈 다루는 중위 탑지 냠리 주비인 레와즈그니 로섬첸 코르와당 중위 김친 잠튼 냠리 창이글라 망스터고니 로니엘간 코르비 루인 수군이 지냠튼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 나제라
2: 대친 나제라
3: 세든제 년큰한제 다타 체적 산신 능진 받는 참제 공후 성친 용제 대신 제리 라진단들 갑갑이 짠정거 일니인 Shunin dandir la shikhen yin na Dranshik angtag zhwa Maalun dranklin tumbi Lwa arginzin dawara Cholun dranklin tumbi Lama cherang rumanigare Tsangmei, gapsa nangro?
4: Yeah.

하루 여러 띠그 쯔그 자중원 니구 샤크도 쯔그 조문예 가리스 하루 카가리 쯔그 존당 메타구 어떤 남부 쯔그 와크 카사니스 하루 타하비 쯔그 득마 초라멘더 쯔그 쯔그 차그 쇼고 요니스 할아 쇼고 쯔그 쯔그 프르강아라메 샤카 쯔그 만주 카메트스 하루 좀 먹고 지금 앞질러디 무기디 치부 지금 쓸꾸르 와르마니야지 할아르고 태일 지금 쭈란다 일응아 카가리 지금 존당 메타리야지 하루 쭈르접신 지금 중멍아 미군이야 다비 지금 두컴아 쇼라메지 하루 안다 잔 지금 실리 참아 유군이야 자태리 지금 용강아

0: 계산디라시
1: 서초강시키
2: 초와가시치웨 포아디 디에콩리 덥가시기 체로
1: 기란기 소부나 처봉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창용체비에는 가시시나 처봉 세어송잠 가기우유
2: 기람이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로 지지 기란기 소부 가리에 침부기우유
1: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체비에는 야구민도 관리
2: 미유토 초안이 튜니 되어지 가지딘베 깨지마시지 계란 가주 랩도 뉴버치라 계란 심규 팀이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레닉 처시 이는 양 북등은 줄 용화치 바라 능구 남구지
1: 김비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닌디에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외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선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트레이닝 기초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gye gungkamsa, siyamla zemlingi tenin kazan shibilizan shiguyin, ten dili zengi nangtun zowni.
5: Xi Jinping ki nyechar eri zungtun tirunpu tan chunmen nawe gorta.
4: Zungkuta eri zobdagin jenzumla zemlingi rigu chetun chiyi nam shibi goro.
5: Eri leri ka ki zodagi chindri ki, zungye zhwa denbyo ngan dunchu su nichi chegu rigu chibi goro.
4: Kola shibi juegyong chegu, cho ka ki tumuto turupki jenlongla kade jogiro nichi chishin yubi goro.
5: Kolashibu jibye chwedin chendom todamla chungkwe dupshu tiwe mawa liki piwe goro.
4: Tajistin ki benjoro nima jen kongbi lu gundi donsi yubi goro so yin.
5: Siamla tingdi li zengi nangtun shibchanam sinso.
4: Nyechara, gigab giruji Xi Jinping ki bijin mima zoga chimaro, chungkwe gedun samjinawar pibi arizungdun tirenputan jemen na yu. Xi Jinping ki mingar lo ye na chung ma nyu win gyundo ngyong nyur jung sin yu ba ta ge ji tu ba blan gyundo mang sin sang sin che we zhong gu ta er gi ge mi bu xi xiu de de ge ni le ta de gi ge chen bu ji we be zun sa ba de tu mi ta ko le xi bu zheng xin gin zhen lu le niam du ka de jia de zem li le dian ni zheng xi ti wei ma wan ne tu mi gi ge mi bu mi mang gi di ji ta mi ji gin dun lam le wan le mi di tu mu to gi ge mi bu ji wei zi dun dian bin zhong ge de tu mi ji ni lu ju gi chi wa ta zem lin gi chi wa mi mang gi chi wa ji yin la gi ge chen bu gu ji be tu mu to ji gu be tu rup gi chi lian ya yin nga ran ne zung dun tian ren pu dan lian tu zhong gu ta er yin ji wei chu sin qian bu ti la qiao dun ni chi ya bu ta kalu ya bu gyur ne Nyedo nisa zhu lo ti, zhungku tan erin zhiwi ngar song gyun zin ta, mawon sar du gi lu gyu rengxi ta, cun da rengxi ngi lo xe dun gyu wa qin du yu ji dian na yu. Xi Jinping ki, zhungku cho ni, zhungku tan erin zhiwa dian li ta, gyun zhi, gyun tu rongwa ji gi kongbi zhu gyu lo bai zun qi xin yu. Ngara tan zung dong tiran pu yi, zhungku tan erin ge zan dian bi tab ju dian li gi zhiwa zu gyu ti, zhungku tan erin zhiwi ngay nai sabar zi ni. Zhongyur lo som ta ta na tun yu tiwai zhengwi zhongku ta erin zhiwara tabchuu gin zubchi cha gyuru mi tun yu la. Gigam yu bu mi ma ta gizhi chi tsogi gosu tobi yichi gyan yu. Gizhen denbi tabchuu dinli ni nyam le zoor chi bi gizhen denbi dinli si yin gui ba ta. Zhen zui le ce yu bi dinli sambu si yin gui ba. Choge cun zin tu bi gyu nam dinli si yin gui ba. Sidir rigu qirin yu bi nyuri dinli si yin gui. Zhongku tan eri gizhen denbi tabchuu dinli zhiwan ni bu ci ji minbara kajo jikchung su gyu bi chachu ji yi gui si nendu na yu. Xi Jinping ki, zhongku tan eri benchuru nyozon zhiwi ngon ni nipin nyam ye yinbi choge tan zonyong chigab zhanyam chunmu chegyu ni yang dabi damga nyechi di shi. Kazan gigab nipi benchuru nyozon cokbi ji chanen tonyum tan gizhen denbi chudun xiaba ti gigab nipi mima tan zemlingi ngun ni xena damsan si shi. Cho nipu, mingi le labor topsi minbi pecho sambaro nyamdu songkyung yabu chigu. Zhongkwe goye gomu chizam chiwa tezam ki gyachirun chukyushi. Ari kile ne zhongkwe gyurchu goye na dingsab shukshin yubata. Ari zhongkuro nipen nyamle le shungnu gyagyuro zhongkwe cho ne gasu shukki yinshi dena yu. Xi Jinping ki, cho nipu nga zewar chungwe tumu ngunzin kechen tuankyu chi di, chepsi chinchi ta maang nigin jidu tablam ngarwe yabu chugu. Benjuru nyozong ta chudin, xingli, yu goro, michu rinni, chimzin so kyabkongi beri nyamli gyachir tong gui si di na yu. Xi Jinping ki, Taiwan ki netun ni, zhongku ta erin jiwe chugi netun kechi shu di shi. Takju yabu tupci, gigab nipun jawa jiyone delin gyunkyong yong tup. Takju yabu matum na gigab nipu guara ngedu tun siba ta ta na dungtu ya shor sibi. Zhongku ta eri zhawa ti nyinga hajan chiwi nesu kyuyu shi. Taiwan rang zin ta, Taiwan tsoka gi shidu nyi ni tun top chewa ta. Taiwan tsoka gi shidu dinli songkyong che yu ni zhongku ta eri cho nipu ji guo zhang chi shu di yinbi. Eri cho ne Taiwan gi netun takju chiba ra nge bar tu yang ne gyar du sem ne chi gui si nendu na yu. Trumpu yi, zhongkuro gyedun samzhi shukyu chungwa ni ngarangi siksu yin. Eri tan zhongkuyu zhawa hajan yagu yu. 我们的主席习近平的陆续托给二十三中国作大瓦的团员人数团切压学给这瓦组有情这团建这两三部军用情年年团开建忙不是他去签约主席习近平的立青金古之金一部团中国的立青金几个几十我们的主席习近平的中国民马来这股的千不修个月 提人个建宗里怎么里教官给团南这边建宗开心事实我然年主席习近平的领土团结了娘们的兄弟家不谈给的他去问参起的陆续月村给二十三中国这位亚学定国总不谈几个米比提问自动电兵中国的团队员二十三中国里怎么里托天干七学团多七学给几个平别
5: 而他中国娘们的给个你不谈怎么的团结他给了忙不惜祝福给月季送难度毕竟提库勒西比图库尔切月图库尔巴他中国他而且做大建宗前这给库勒西比从团团四部提给切不西索了修建千不提不西不索记得阿贝德给图毕竟图别为做大清这了库勒西比图库尔极度前年怎么的给日过提醒月 中国一个级主席习近平给电视台二日总统提准部也你家中国的给团参政那话是天内中国他二日给个年给做大起那年今的九班老国的也福山图建宗南街偏村拉里亚都这那话是赢了二日总统给老国籍拉里亚中国的参政那话是赢给个年被做大起中国他二日中华他提醒怎么给谢的他批给他这话预备那团给前天 光卡几日定时不难有不是总统提准部二日内中国团卡了基础职位年久托听一遍年他听中国的参政的规格是过千不七个月级算不是听个怎么领托去去年比中国开启学习拆卸银别中国他二日中国也不有命题怎么领定不有命谈天还抓月 给这些做给永克安中国坛二日做大图这给中国坛二日职位出生前不提电表案断绝切割了母体你这前年给克尼若得谈错不切的怎么领了电令给文把断绝十万七个月做大给清晨年团的派出所中国坛二日职位建联席人 提伦普拉里亚二日总统了丹顿穷村中国坛二日给个尼贝做大起年归开前天顿前年中国坛二日指望几千年电不用玩滚地大约明儿罗给滚到共有的桌心不谈给及推步苗子起了滚到起位中国坛二日做大图这那话题证明了电令给大大大约
1: 昆仑西边边疆文森七寨顿车你一边中国坛二日边疆金波昆仑西边松七寨来给我谈我所用从其长波的去怎么领去俺家几个送去给及及做给边疆从团年来提某天中国坛二日周围电都谈滚地月切都给你怎么领边疆了三车四个月日过七个月 记录你东亚民你说怎样的呢说做大给清真的这我中国他二日穿一部边叫聪明开公司人不脱为纯门听满切吧给咱点别中这人不谈人不脱别中国他二日从错给第六道唐波的开不扎切别大姐这不两文吧接着唐林切别二日马脚起来就出咱们去中国人马脚忙脱东西约不是 二零年九日起，开闸七八十年了。他听总统提伦普谈念不脱中国的参政批评，特通二日起来给土人们脱单吧，民用话写出又不是。闽南给中国谈二日全季度具体，那天起三度军前面吧，民用土东话谈，年来给三度人土东话谈呢。可是这边就电不用为，是过七个月就快又不是。
5: 新加坡一些也生育了空间，车子一拖，快乐西部女居人工拖完它，一些也变成了破土破壁结冰窝。中国中华电不用完，闽南给拖南七八七个月级做一笔月。中国它二日给他们一个问题去呢，记录你东家们你说资助了呢，其实大明白了些事。中国龙安村去吃过卷个吧，过这么些，二日给个五年呢，龙安你给我就可玩说学就是。 给个你别头痛一些啊谈，现在给俺做新别边疆你们来争做给，过这边我是明白出错他，给个你学错别，过这边我错做你的切割是。闽南给边境内团队，中国他二日给看给做大图这给，中国他二日周围出事情不提，龙了给呢，代表俺团队切割了，没提你这切的，越过七位证明了，咱去电力人心他，电器人心能够日过七星，又不是。
4: 계지 튜브 댐보 매비 급수와 양갸라 시드 야즈치무 계위인 지도티라 점리요네 토난 치부 지신휴 아리리리카네 다딩기 톡제르 체드 투구르 치디 중국다 아리 접다 친지키 초니빈 지위 초신 친보 댐보안 듄도 규규르 니티 치디 선신치원 점리르 댄리 정신타 댕기 정신 티웨마원 닌규지구 치신휴 접다기 친지니 중국다 아리인 지위 척든 콜로타 최신 진스신인비 지금 이 비운지위 피기라 첩치덥제위 덥주기 니진 뉴부든비 치신유 나니니에송 주시 시진핑기 종동 트럼프타 시바 탱아균레 나와타 칭이 탱마동레 나니 로고르이 포샨도 중제토빙아 시엔좀 나와지기 중국타리 저와타 기지 튜버루미니 덥주인 지튜나유 电力塔 균제 균두 폐계제기 중외저원이 기금 이뷰 튜무 키벤타 기지 지속이 지구타 튜유 에리 쿠엔 티브젤렌조기 주시 로라 로스 쿠엔키 사르괴비 젠디 탄리능급 에리타 중국이 저원이 점리토기 초니뷰 저와 캐진시인비 퀄리시뷰 레드윤의 슈킨 챔프티브기 휴 기금 이뷰 접다와르기 념규런 점링기 토나치신휴 기금이뷰 접단 전좀 나와티 점리르 자제 딘링기 다다 규주 제규 지지 전도 아리 개존 제주 심주 칸기 토림 심주바 단인스 조지 시진핑기 팀마 내시 나위 카데도 랑블리 계시 쉐리 체나 가시바티 므수 켈린 치기유 공기 아리타 중국 기금이뷰 접다기 탑준 지도 뉴딘나니 계시 쉐리 타 비리르 슝뉴키 초니뷰인 저와 덴뷰가 피겐 주규로 니치치디 점리르 덴기 정신 티웨모 뉴규 지구치기 유지준도 상하이 리 총조기 초조 정의이 기금이뷰 냠레긴 듀람 양부휴 중국 추세토의 치조구의 균투 야제를 통화타 개난기 총진 제주기 민군비 도부슈 응아르웨 듀비 체부단 듀니 중국의 유비 어리 킬레기 피해기기 파르동 균체매바르 체론주규를 제지준도 핑방보류 친지나 응외수 슈뉴 유비 어리 초기 민어 주디이 주시 시진핑기 중국타 어리 망춘 자로라 토더 파르숨도 저와 친부주나유 기금이뷰 리리카기 민어탄 라바르투 슈누 미럽기 주시 시진핑기 송바다라 비리 냠리추 핀주 융을륨바타 자조 섬유와 체바타 자조 냠리긴 제타 삼미체바라 탐도다니 어리탄 중국인 저와 땜부타 균제가 피겐주 율군대 동치 리긴 뷰구시 사르고바르 주유 피겐주 신비 기급 치슈타 타르기 치위 기급 치슈인비 중국탄 어리 기급 니뷰 락단 지니 지구진으로 동디 동화타 무지 냠리라 카데조바 아이블란 니두른 고규 치부소 치디 침계기 내부 유미타 록친 커블류 미터브 징뉴 괴뇌응원고소 협공소 냠리긴 듀람 삼봉외버 치유 어리친지 지위 튼조기 초조 마이칼키 점리토기 변조롱외젠 치슈인비 어리탄 중국인 저와 균형 치치